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한혜연 가수가 부릅니다. 동년의 뜨락.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다음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해바라기.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다음 곡입니다. 사랑의 강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까자우족 노래입니다. 기다림.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인형 의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쫑금기법을 접목한 민족풍 인형 의상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광서 쫑족자치구 지역특색이 담긴 전통 공예를 현대화한 감각과 절묘하게 결합해 젊은 소비자들의 감성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광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박 상품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2025년 광서 3월 3 전통 명절을 앞두고 구락공방 소속 직원들이 쫑금띠를 인형 머리 장식으로 꾸며 선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즉각 좋은 반응이 쏟아졌고 제작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성 소비가 불러온 이 열풍은 전통 공예를 잇는 새로운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양에 이끌려 주문한 고객들이 제작 과정에서 문양의 의미나 민족 복식 문화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형 옷이 움직이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하며 광서의 다채로운 민속 문화를 전시관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제작팀은 광서 여러 민족의 복식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난감과 패션 디자인을 확장하는 한편 쫑금 원단을 활용한 민족풍 인형, 반려동물 의류 등 신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족풍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선생님 왕효강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론단은 막스주의 정당의 인민성과 권력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하였고 나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을 시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인민성과 권력관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

창건된 선진적인 정당이고 당의 근본 취지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막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이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습근평 총서기는 이민은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역사적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막스주의를 따라 배우려면 인민의 입장을 고수할 때 관한 막스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의 권력은 당과 인민이 부여한 것이기에 우리는 권력을 당과 인민을 위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권력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잊고 인민과 멀어지면 우리는 원천을 잃은 물,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며 아무 일도 성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권력을 당의 걱정을 덜어주고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며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여야만 시대와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집안에 설 수 있는 강대한 기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념을 본질적으로 보면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의 의거에 집권하는 것입니다. 신중국 70년의 집권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 환경의 각종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수하고 시종 막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과 인민성을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원칙으로 전환하였고 시종 인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이 옹호하는가 옹호하지 않는가 인민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인민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인민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를 모든 사업의 득실을 가늠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속에 전체 인민을 담을 자리가 있지만 유독 자신을 담을 자리는 없다던 현위서기의 본보기 조유록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삿가서기 양선주 공로와 명예를 숨기고 기층의 뿌리를 받고 묵묵히 기여한 전투여웅 장부청 등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였으며 자아를 망각하는 기여로 실제적인 치적을 인민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기에 우리 당은 시종 인민 대중의 진심어린 옹호, 충분한 신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강산이 곧

0: 우리 당은 시종 중국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았으며 시종 공산주의 리상과 사회주의 신념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민족의 독립,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였습니다. 당의 초심과 사명은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의 충복이라는 역할과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을 염두에 두고 인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말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며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초지일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시종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당의 취지를 실천해야 하며 수중의 권력에 경외심을 갖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삼아야만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 경지와 책임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투철하게 터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다는 것을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실천의 귀착점으로 삼고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것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안위를 시종 마음에 두고 확고히 틀어주며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며 대중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해결해 주어 당과 인민이 인정하고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치적을 부단히 창조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2026년 연간 영화 박스오피스가 1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여름 시즌 박스오피스는 12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영화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 영화 시장은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 분포도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 가치 영화, 코미디, 액션, 애니메이션, 수입 대작이 다원화 내용을 형성해 관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상영작 구성과 볼거리는 2025년보다 모두 높은 수준입니다. 여름 시즌은 연중 가장 중요한 황금 기간으로 관람 열기를 발산하고 시장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지난 단오절 연휴 극장가는 중국 영화 사상 단오 기간 총 상영 횟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화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상권 소비 활력도 함께 진작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오후 절강성 항주국가판본관에서 국보 영락대전 기증소장식이 진행돼 해외에 다량간 류출되었던 명대 필사본 영락대전 두 권이 판본관에 정식 소장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최대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영락대전은 중국 고전문헌의 보고로 되어 왔습니다. 100여 년의 류실 끝에 현재 남아있는 대전은 재생 불가능한 문명의 유일본입니다. 최근 주천 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문물 01호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 국가문물국과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문물 01호는 중국 최초로 문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의 원격 탐사 위성입니다. 고정밀 광학 원격 탐사 탑재체를 장착해 0.5m 이하의 전색 해상도를 자랑하며 다종 스펙트럼 이미징 채널까지 갖추고 있어 문물 자원의 공간 정보 수집과 3차원 모델링, 동태적인 비교 분석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 이후 문물 01호는 기존의 길림 1호 위성 성좌를 구성하는 130여 대의 위성과 함께 공동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위성망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대량의 정밀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위치한 각급 문물 보호 구역을 고정밀, 고빈도로 상시적으로 관측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가문물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문물 보호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 원격 탐사, 드론 순찰, 사물 인터넷 감지, 인공지능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와 공중, 지상을 아우르는 천, 공, 지, 협동형 문물 자원, 감독 기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문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견고한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17회 량안 영화제 대륙 영화 전시가 대북에서 개막했습니다. 8편의 다양한 장르의 대륙 영화가 대만 관객들에게 영화 스크린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대륙 영화인들은 관객과의 대화와 업계 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대륙 영화는 장르가 다양합니다. 문해 영화 해가 중천에 뜨다, 역사 전쟁 영화 동극도, 시대극 장안의 려지, 복근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영화 랑랑인생, 희대, 나의 친구 안드레 등이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관광부, 중앙방송총국, 북경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전국소수민족문예합동공연이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북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제2차 준비회의가 일전에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변 가무단이 정성껏 창작한 대형 창작 무용극 오설장백이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참가 작품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길림성 대표 작품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의 최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연변의 문예창작 실력과 정예 작품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연변이 예술을 매개로 문화를 정치적 기둥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깊이 있게 구현한 생생한 사례로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내여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현 곳곳에는 수많은 고적이 별처럼 산재해 대현에 눈부셨던 어제를 말해줍니다. 도심의 우뚝 솟은 변정루는 위엄을 자랑하고 문면은 산서에서 최대의 규모이며 양충무산은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고관은 벼랑에 의지해 공중에 건뜻 솟아 장관입니다. 그 밖에 대현에는 또 수려한 모습의 아소커왕탑과

벼랑 중턱에 조성된 절벽인 암사, 정교한 조각이 즐비한 홍복사 전탑, 도교의 암자 봉황관 등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주라 불린 대현은 산서성 동북부 암문관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북악 향산지맥에 의지하고 남쪽으로 불교성지 오대산과 연결되어 호타하를 낀 대현은 역대로 산서 북부의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현은 기원전 700년대의 춘추 시기에 진에 속하고 그 뒤에 전국 시기에는 조와 진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서한 왕조 건립 후 이곳에 광무현을 두었고 동한 때에는 안문군에 속했으며 수나라 때인 585년 안문군을 대주로 개명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69년 대주를 대현으로 개명했으며 청나라 때인 1724년 대현을 자개주로 승격시켜 그때로부터 대현은 주와 군, 도의 행정소재지로 부상했습니다. 1911년 다시 대현으로 개명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험준한 지세에 의지한 대현은 남쪽과 북쪽이 산악지대이고 가운데가 벌판이며 그곳에 유명한 관문인 안문관이 자리잡아 군사 요충지로서의 명성을 널리 떨칩니다. 2000여 년간 대현에서는 크고 작은 전역이 1700여 회나 발생했으며 역대로 수많은 영웅들이 이곳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조양자가 대나라를 병탄한 후 조나라 장군 리목이 이곳에서 조나라를 지켰고 한 고조 류방은 안문관을 나서자 평성에 발이 묶였으며 이곳에 발이 묶인 수양제가 리연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북송의 명장 양업과 그의 아들들이 이곳에 천거의 길이 남는 충성과 애국의 스토리를 남겼고 리자성은 이곳에서 열흘 넘어 대전을 벌이고 나서야 북경으로 입성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군사적 위상으로 인해 대현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의 풍상고초 속에서 대현 고성은 수차 축성되었다가 파괴되어 현재는 서문 옹성과 북쪽 서쪽의 두 구간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고성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과 한나라 때 장성 유적, 수나라 때 성곽 유적, 명나라 때 축조한 39개의 보루 유적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옛 무덤과 절, 암자 등 많은 고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서형관이라고도 하는 안문관은 대현 고성에서 서북쪽으로 20km 거리에 안문산 자락에 위치하며 명무관, 편관과 함께 삼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구불구불한 길이 그 속을 지나가는 안문관은 험준한 지세로 역대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안문관 성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축소했습니다. 안문관에는 조나라 장군 리목의 사당터가 남아있으며 수기의 비석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명나라 때 세운 무안군 묘비기에는 리목이 군대를 이끌고 수차 흉노와 싸워 승리를 거둔 내용과 안문관이 명나라 때의 전란에도 여전히 군사 요지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초반 안문관은 원나라 자녀 세력의 끊임없는 교란을 받았습니다. 명왕조는 안문관 일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기란후 륙형을 지휘사로 임명하고 군민을 동원해 장성 요새를 든든히 다지고 군사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적정을 감시하는 초소와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소, 군대가 주둔하는 병영,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은 고건물 변정부입니다. 대현 성안에 위치한 변정부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신축했고 1471년에 소각된 것을 후에 개축했습니다. 변정부는 하단에 벽돌로 둥근 문을 낸 외벽을 쌓고 그 위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루각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루각에 주둔한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네 개의 성문과 대현 고성의 각 중심지로 옮겨가서 고성을 지키고 평화 시기에는 루각의 종과 북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어 변정루는 고루라고도 불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정루는 기존의 군사적인 의미를 잃고 대신 사람들이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대현 고성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시흥에 젖어 작품을 창작하는 명소로 됐습니다. 대현은 북송 초반 양가장, 즉 양씨 가문의 장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자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살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현 고성에서 동쪽으로 20km 거리에 위치한 양씨 가문의 사당 양충무사가 그 영웅 가문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남쪽을 향한 양충무사의 문 앞에는 돌사자와 깃발이 세워져 있고 아카시아 나무와 폐방이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송덩루라고 하는 무대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사당 정문에는 혁시의 장략과 일당 충리, 삼진 량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세 개의 편액이 걸려 사서의 길이 남는 양가장의 눈부신 무공을 보여줍니다. 양씨 가문의 수장 양업이 전사한 후에 태위직을 추존받고 충무시호를 받았기에 양씨 가문의 사당은 양충무사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사당의 앞부분 건물에는 사당을 지키는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묵습니다. 뒷부분의 안채와 별채에는 양업과 그의 부인인 사태군의 좌상이 공양되어 있고 량쪽에는 그들의 8명 아들들의 채색 립상이 세워져 있으며 종조도의 비석에는 양씨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대현은 예로부터 많은 문인 묵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진자앙과 리백, 왕창령, 북송의 학자인 범중암, 원나라 화가인 살도자 등이 모두 대현의 산천에 매료되어 부루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살도자는 어려서부터 조부를 따라 대주에서 살다가 과거 시험에 급제한 후에 각지를 돌면서 벼슬을 하는 중에 여러 지역의 경관을 묘사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와 광막한 경관 등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살도자는 원나라의 으뜸가는 시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가 생전에 다량간 쓴 시를 묶어 편찬한 안문집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대현은 현재에도 도정과 묘당음악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전해옵니다. 도인들이 도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예술 형식인 도정은 후에 대중들에게 흡수되어 지방극으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대현의 도정은 짙은 향토적인 분위기와 지방 특색을 띱니다. 특히 방언으로 구사하는 도백은 유머가 특징이며 도정 민간 예술인들도 매우 활약적입니다. 도교와 불교 사원의 종교 음악이었던 묘당 음악도 후에는 사원을 나와 민간의 장례식에도 사용되며 현재 역시 민간 예술의 일종으로 되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대현은 전지와 회화의 전통도 보유합니다. 600여 년 전부터 이곳의 화가들은 아주 유명했고
1980년대 새로 부상한 대현 민간회화는 중국의 대만과 향항 지역, 유럽, 남미 수에까지 전파됐습니다. 대현은 1988년 중국 현대 민간회화의 고장으로 명명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이어서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왕효강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이 아이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왕효강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왕효강 의사가 말하는 이 좋다는 어린이의 성격도 성적도 아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환아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순화병원 소아신경외과 주임 의사인 왕효강은 34년째 매일 6시 50분에 출근하고 저녁 9시,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 2시 또는 3시에 퇴근합니다. 그는 매일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1년 수술량은 1000건이 넘습니다. 경험 축적을 통해 왕효강 의사는 림상에서 더 좋은 의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왕효강 의사의 교정 진료일입니다. 진료실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칸막이로 막힌 진료실의 구역에서는 동시에 환자 진찰이 진행됐고 서너 명의 주치의가 각기 진찰을 진행했으며 왕효강은 그 사이에서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진찰을 마치면 진료실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왕효강이 걸어와 진단서를 보고 현재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의 배를 만지면 뭔가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우리 애도 협두계증인 것 같습니다. 왕효강 의사를 찾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듯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효강 의사로부터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표 추가 요구를 왕 의사는 종류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루는 오전 8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약 270명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인 왕효강은 진료실 밖 환아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게 답하거나 좀 더 지켜보라고 하면 1년인지 2년인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도 계속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걸 알기 때문에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하북송 당산 출신인 왕효강은 1991년 대학 입시를 마친 후 원하던 복단대학에 붙지 못하고 당산에서 8년간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상해교통대학의학원 전신인 상해제2의과대학 연구생이 합격했습니다. 그 후 박사 공부까지 마치고 2012년 순화병원 신경외과에 가서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상해에서의 20년간 왕효강은 늘 열심히 뛰는 노력가였습니다. 동지대학, 복단대학 졸업생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효강 의사는 좋은 소비수와 기술을 꼽았습니다. 2013년 그는 팀을 이끌기 시작했고 2015년 수술량은 450건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수술을 많이 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왕효강 의사는 처음부터 진찰량을 많이 확보해야 품질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후 왕효강 의사는 많은 의사들이 회피하는 소아과로 전향했습니다. 자신만의 환자층을 형성하고 수술을 주도해 난치병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왕효강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아신경외과에서 많은 환아들을 치료해주는 용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아과로 전향한 것은 모든 병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치료법을 세분화했습니다. 환자들을 민들레에 비유하는 왕효강 의사의 인기가 올라갔고 왕효강 의사로부터 진료를 잘 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소개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천건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년중무효라 해도

당일 진찰도 끝내고 다음날 수술이 잡힌 환자들을 하나씩 찾아 상태 확인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됩니다. 그가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모두 일어나 간절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의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간절한 눈빛이 뜨겁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왕효강 의사는 진정으로 모든 아이들의 상태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 꼬마의 상태는 좋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말 한마디에 순간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53세인 왕효강은 의사 삼촌이 좋다는 말이 화직하고 의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정식하며 농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의사 할아버지라는 말에 익숙해진 그는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항상 웃으며 따뜻함을 전합니다. 수많은 환아 가족이 외지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 싶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왕효강 의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관 도서관 순서입니다. 가정교양 전문가 윤건리가 최근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3과 읽으면 리에 되는 도덕경 두 권의 신작을 북경국제도서박람회에 선보인 가운데 작가 출판사가 주최한 신작 발표회에서 윤건리는 독자들과 현대 육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나눴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윤건리의 이전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계열은 누적 발행량이 천만 부를 돌파했으며 저작권은 한국, 越남, 타이 등지로 수출됐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출시된 두 신작은 각기 치중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3은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가장 간단하다에 이은 계열 후속작입니다. 읽으면 리에 되는 도덕경은 저자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국학경전을 해석해 성현의 지혜와 현대 가정교육을 융합시킨 새로운 장을 연 작품입니다.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백경승은 이날 축사에서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삼은 사랑과 자유라는 핵심을 이어받아 문학적인 미감과 현실적인 힘을 겸비하고 있으며 딱딱한 설교가 없이 복잡한 교육적인 리론을 생활의 지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신간 대담고리에서 윤건리는 작가 출판사 부청 편집인 서치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신작의 집필 구상과 핵심적인 교육 관점을 체계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출간된 지 17년이 됐고 사회 환경과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건리는 다년간의 관찰과 고민을 결부해 이번 세 번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삼은 부모와 자식 간의 주제를 넘어 결혼 경영, 금전관, 자기 치유,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대한 노동, 중국 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혁신하며 구조를 조성하고 효율을 격상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0: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이 146조 6천억 원이고 물류 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구조 조성과 효율 격상에 발전세를 이어갔습니다.
1: 문화 중국행 용산홍 반짝이는 붉은별 홍색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0: 주황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전담반구와 주황규를 검사위원회 판공청이 지적관 변향 사례 3건을 공개 통보했습니다.
1: 뉴스에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총서기는 당이 집권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선차적 과업이 바로 발전이며 집권당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경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인솔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련의 중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습금형 경제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새로운 발전 단계 차관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이 끊임없이 앞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독일 함부르크 국제 슈퍼컴퓨팅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령성 슈퍼컴퓨팅 시스템 총설계사이며 국가 슈퍼컴퓨팅 심수센터 주임 로우동에 따르면 국산 령성 슈퍼컴퓨터가 세계 제1위로 복귀한 것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슈퍼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에 중국의 자수적 능력이 끊임없이 세계 선두 수준으로 향상했음을 설명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혁신 성과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혁신력이 가장 빨리 상승한 경제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에 34위에서 2025년에는 10위로 상승했습니다.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시대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새로운 상태에 진입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이름에서 혁신은 첫 자리를 차지합니다. 2016년 1월 성 북급 주요 지도 간부 전문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연설할 때 습금형 총서기는 혁신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은 혁신이 발전을 이끄는 제일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전 동력은 발전 속도, 효능,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의 인도하에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서둘러 발전시키면서 고품질 발전에서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녹색 기술을 비롯 전통 산업의 혁신을 다그쳤습니다. 강서의 한 금속 재료 생산 기업에서 디지털화 관리 통제 플랫폼은 지능 생산 조정 방식과 단사 지능 식별 등 응용 장면을 내장해 생산 효율을 대폭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지능제조처 처장 정령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생산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데이터로 생산을 추진하고 지능으로 관리를 최적화하면서 생산 효율과 제품의 질을 대폭 제고시키고 녹색 저탄소의 발전도 실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100대 과학기술 혁신 군체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제조업의 전체 규모는 연 16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련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의 신용기관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14차 5개년 중점 프로젝트인 강서 가면 양수에너지 저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 인원 수천 명이 여름철 시공 황금 시간을 다잡고 공략 작업을 질서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서 봉산 양수에너지 저장유한회사 공정관리부 경리 장유평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운행을 시작하면 강서, 광동, 복건, 호남 등 4개 성 접경지대의 관건적 대형 에너지 저장 중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의 고번기 조정, 압력 조성, 응급과 공급 보상을 확보해 감남 전력망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전 사회 전기 사용량이 처음 10조 킬로와트시를 돌파하면서 2015년 우리나라 전년도 전기 사용량이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단일 국가에서 처음 출현한 현상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교통, 에너지, 수리와 신용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는 가운데 하나 또 하나의 대국 공정은 자원이 광활한 중화대지에서 순조롭게 유동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서부 우세보완, 남북협동, 륙해일괄, 지역간 균형발전의 발전세는 고품질 발전의 활력이 잔넘치는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개방을 위한 대문을 갈수록 크게 열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서비스 무역회, 일대로 공동 건설에서 자유무역구 건설까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발전은 세계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대표적 조치로서 해남 자유무역항은 본관 운행을 시행해서 반년 후 정책 특혜를 재빨리 방출했습니다. 해남성 당연의 자유무역항 사업위원회 办公室 부주임 왕봉리에 따르면 항공과 해운 분야의 출입국 유동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한창 인기 관광 목적지에서 국제 인적 왕래와 다국 간 상업무역 유통의 중요한 문호로 전환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중국 시장에 포섭하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을 깊이 있게 운영하는 우선적 선택 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연속 여러 단계를 뛰어넘었으며 2025년에 14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도

0: 여러 해 동안 30% 좌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동력원으로 부상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 계획을 전망하면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령도 하에 중국호 고선은 기필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따라 파도를 헤치면서 용광매진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이 146조 6천억 원이고 물류 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구조 조정과 효율 격상의 발전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사회 물류 총액 중 공업품 물류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5월에 첨단 기술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가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동기 대비 9.5% 성장해 전월보다 모두 빨라졌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주임 류우항에 따르면 전체 규모가 안정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구 동력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고 고부가가치 신흥 분야의 물류 수요 증가 속도가 재래식 기초 물류보다 현저하게 빨라 물류 수요의 안정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 직접 회로 반도체 부품 등 첨단 제조업 중간품의 수입 물류량이 여전히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 성격류 수입 물류 수요가 비교적 강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재생자원 물류 총액은 동기 대비 5.4% 성장하면서 순환 경제 관련 물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동력 전지 회수, 공업 고폐사원화, 리용 등 세분화 영역의 물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 5월 리튬 이온 전지 물동량은 동기 대비 40%, 바이오 기반 화학 섬유는 18.1%, 탄소 섬유와 복합 재료의 물동량은 동기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고 새로운 업태의 육성이 빨라지면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주민 소비 물류가 총체적으로 근성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비의 발전이 비교적 빨랐습니다. 한편 세분화 영역의 물류와 공급 사슬의 융합이 빨라졌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물류업 총수입은 동기 대비 4.2% 증가한 5조 8천억 원, 중점 물류 기업의 업무 수입은 동기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0: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영화 반짝이는 붉은 별의 고전 삽입곡인 영산홍은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간 재공연하는 국가대극장 오리지널 민족가극 영산홍은 반세기를 넘는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 중국행은 영화 반짝이는 붉은 별의 주요 촬영지이자 홍색 로 혁명구인 강서성 미피고촌에서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홍색 교육을 진행하며 정강산 정신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남송 초년에 건립한 강서 미피고촌은 개국 장군 3명과 여러 명의 장군을 배출했습니다. 전에는 홍군 4군 군부, 이칠회의 회지, 모태동 옛집 등 여러 주역 혁명 요적지가 남아있습니다. 고건축 풍경과 짙은 혁명 분위기를 자랑하는 미피고촌은 홍색 영화촌으로 불리우며 반짝이는 붉은 별, 정강산 등 수십 편의 홍색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독특한 영화 홍색 자원에 의탁해 고촌의 탐방료행은 질이 날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미피고촌 관련 책임자 담춘련은 붉은별 테마 탐방료행 로선을 심층 개발해 홍색 요적지, 영화 촬영지, 고촌 풍경을 요기적으로 연결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종수학생과 대학생을 조직해 마을과 요적지를 돌아보고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수동적 체험을 능동적 체험으로 전환시키고 교과서 지식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방식을 참여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탐방료행은 온 젊은 세대들에게 더 깊은 정신적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강산 대학 사진도 학생은 이런 몰입형 체험은 단순히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충격과 감동이 훨씬 강하며 장정 정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 세대의 혈맥이 녹아든 굳은 신념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젊은 세대의 진실한 깨달음은 홍색 문화 관광의 가장 생생한 성과이자 홍색 정신 계승이 살아있는 증표입니다. 담춘료 학생은

0: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담세를 통해 붉은 혈맥이 신시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순료는 매년 접다는 탐방식 관광객 수가 연인 수로 90만 명에 달하며 홍색 문화 관광의 활발한 발전은 현지 마을 주민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민박과 음식점, 특색 농산물, 문화 창작 상품 등 경영 형태가 부단히 발전하면서 홍색 자원이 진정으로 향촌 진흥의 강력한 동력으로 조난하고 있습니다.
1: 기층에서 나붓기는 단기, 오늘은 산동성 항구그룹 고급 전문가이사 수석 과학자인 장련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련강은 43년간 항구 일선에 불이 내리고 팀을 이끌어 자주혁신을 견지하면서 수많은 중국이 방안을 청도항에서 세계로 전파하고 진흥형 항만의 중국 높이를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청도항 기계의 굉음이 해풍을 따라 멀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두 108 정박장에 새로 투입한 119호 자동화 쌍차 교량기가 한창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60여 미터 높이의 교량기 전기 제어실에서 장련강은 화면을 주시하면서 기술자들과 함께 매개 변수를 반복해 확인했습니다. 장련강은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새로 개발한 설비와 부품의 기능이 전체 설비 운영의 요구사항과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령이 떨어지자 교량기는 선박 형태를 자동 스캔하고 경로를 정밀하게 기획한 뒤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함으로써 테스트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반적 운영 지표를 보면 사전에 설계한 예상 수치와 일치했습니다. 2013년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구 중 중국 항구가 7곳이었지만 자동화 부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해 청도항은 자동화 부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청도항 부총 공정사였던 장련강은 기꺼이 중책을 맡았습니다. 장련강은 자동화 부두 건설 임무를 맡았을 때 팀은 모두 자동화 부두를 본 적 없었다며 스스로 공식을 개발하고 문제를 풀어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외 기술 독점에 맞서 장련강은 팀을 이끌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기술 교류회 3천여 차를 열고 실험을 수천 차 진행함으로써 마침내 자동화 부두의 핵심 기술을 공략했습니다. 장련강에 따르면 당시 컨테이너 전용 기계를 도입했을 때 전기 제어 시스템은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외 엔지니어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개발팀은 직접 자동화 부두 기술을 확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련강은 수년간 힘을 이끌고 진흥형 항구의 중국 높이를 부단히 갱신하면서 세계 선진 수준의 전자동 컨테이너 부두, 국내 최초의 전국산화 그리고 자주적이며 자동화한 컨테이너 부두를 잇따라 건설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진흥형 생산 통제 시스템 등 10여 가지 기술을 자주적으로 개발해 중국 항구의 전황과 성격의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련강은 자호감을 내비치면서 중국인이 자체 지혜와 기술, 역량으로 자동화 부두를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은 한 사람의 장정이 아니라 팀의 계주 경주입니다. 올해 66세인 장련강은 항구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팀을 이끌고 부두 생산 시스템과 인공지능 심층 융합, 해측 지능화 작업 등 분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장련강은 젊은 당원들을 이끌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돕고 싶다며 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0: 조항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전담반과 조항교를 검사위원회 판공청 일전에 광서장족 자치구 남룡시, 감속성 주천시 신성구, 절강성 항주시, 소산구의 지적관 편향 사례 3건을 공개 통보했습니다. 3건의 지적관 편향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서장족 자치구 남룡시는 국유기업 자금을 순환 공전시켜 재정 수입을 허위로 부풀리고 감속성 주천시 신성구는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사기쳐 풍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절강성 항주시 소산구는 용자 플랫폼 2개를 이용해 지방정부의 은폐 채무를 불법으로 늘리고 부채를 청산하지 않은 채 허위로 대출했습니다. 상술한 사례 중 일부는 급한 마음에 숫자 게임을 하며 재정수입의 허위 번영을 꾸미며 실제 재정 상황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종대전략, 종대프로젝트, 신산업, 신소비전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금으로 간주하고 자금을 모효와 저효율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당정의 중대전략 목표 실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일부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과 해결에 제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항의 은폐 채무, 신규 증가 단속령을 무시한 채 융자 플랫폼 대출을 허위로 꾸몄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과 단위가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릿하고 지적권의 심각한 편차가 나타났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면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 각 단위는 학습 토론을 심화하고 습금형 당건설 사상에 대한 학습을 깊이 추진하며 당성 단련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권 수립 실천에 대한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다져합니다. 또한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고 사업 강도를 높이며 특히 순시, 심사, 감독 등에서 지적한 문제와 대조해 지적권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유사한 사례를 전면 점검하며 종론 개혁을 깊이 있게 전개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제1인자들로 당은 이민을 위하고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을 내리고 실사구시적으로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관찰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올바른 지적권을 실천하며 급한 마음을 버리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며 모든 사업을 실제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법칙에 따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착실하게 일하도록 각급 지도 간부가 독려해야 합니다. 재정 수입은 법에 따라 징수하고 허위 수치를 섞지 말며 중대 공정은 백년 대계를 염두에 두고 민심 공사로 건설하며 중대 위험 부담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경계선을 지키고 주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지적권의 변형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해 각급 지도 간부가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실적을 쌓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1: 현재 신주 23호 승무소가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입조해서 한 달이 됩니다.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 등 우주 비행사는 상태가 량화하고 재반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주과학실험과 시험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승무소는 세포학 연구 프로젝트 샘플에 대한 관찰과 보존 작업을 전개하고 우주방사선 생물학 로출 시험장치에 선실박 설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소환과 교류하고 터치 상호 교류 테스트 등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승무소는 처음 전 시스템 압력 응급 훈련을 진행하고 선실 내 풍속과 온도, 공기 청정도 측정 작업을 진행하고 미생물 샘플 등을 채취하고 핵심 선실 수명구 소프트 도어를 교체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신주 23호 승무소는 궤도 입주 기간 과학과 응용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100여 개를 진행할 것이며 주로 우주 생명과학, 우주 재료과학, 미세 중력, 류체 물리, 우주 이학, 우주 비행, 신기술 등 분야의 첨단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을 진행합니다.
0: 중국 음악가 협회 제10차 전국 대표 대회와 중국 무용가 협회 제12차 전국 대표 대회, 중국 고개사 협회 제9차 전국 대표 대회가 6월 28일 북경에서 각기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각자의 대회 사업 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중국 음악가 협회 규약, 중국 무용가 협회 규약, 중국 고개사 협회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대회는 중국 음악가 협회 신임 이사회 그리고 장국용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단 등 지도 기구를 선출했습니다. 중국 무용가 협회는 신임 이사회 산충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단 등 지도 기구를 선출하고 중국 고개사 협회는 신임 이사회 요역강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단 등 지도 기구를 선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국 상용비행기 유한책임회사에 따르면 상업 운항 10년 만에 국산 상용비행기 C909가 교환 비행기는 루계로 186대 국내 지선 항공의 70%를 점했습니다. 한편 운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3,700만 명, 개통한 항선은 루계로 860여 갈래, 통항 도시는 180여 개, 항공편 일평균 운영차수는 500편 이상입니다. 10년간의 운행을 통해 C909는 중국 지선 항공 운송 시장의 주력 기종으로 성장했습니다.
0: 중국 건축 자재 그룹에 따르면 중국 건축 자재 그룹이 세계급 고성능

0: 한소 섬유 생산 라인 3개가 종복신흥 려능항 기지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제품은 통용, 고강, 고모, 3대 주류 탄소 섬유 품종을 포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탄소 섬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리종표가 나타났음을 뜻합니다.
1: 세계 최초의 최대 단기 용량 텐센리그 부양식 풍력 발전 플랫폼인 해유 안란호가 6월 28일 주해 고란항에서 출항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연평균 발전량은 5,400만 킬로와트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 5천 톤, 매년 절약하는 연료유는 1만 5천 립방미터입니다.
0: 미국 고위 관원이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6월 30일 카타르 수도에서 쌍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미국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기술적 회담을 지속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여러 인사는 미국과 이란이 6월 30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원은 6월 28일 근간에 발생한 공격 사태와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 예정한 기술적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국 인사는 이번 주 스위스에서 재개할 예정이던 기술적 협상 계획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총참모장이 레바논 남부의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계획을 공식 비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를 방문하고 있는 이란 아라크치 외무상관은 6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관리와 회복사업은 이란의 책임이며 그 어떤 국가나 기구도 관련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랭해 각서는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 휴전 문제를 포괄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크치 외무장관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점령 지역에서 철군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 대표대회 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명, 부상자가 3,150명, 붕괴 또는 파손된 건물이 774동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조를 받고 있는 가구가 7만여 가구, 조달한 식량이 2만 세트입니다. 현재 구조대원 2,624명, 탐지 구조견 137마리, 구조 차량 49대, 장비와 의약품 84톤 등 국제 구조 역량과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고 피해 가구는 临시 대피소로 이송했으며 구조 물품은 각지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특파원에 따르면 피해가 극심한 라과이라 주에서 지역사회와 민관 지원팀 그리고 국내외 구조팀과 자원봉사자들이 6월 28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특파원 레오닐 레타마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수색 작업이 더욱 긴박하다며 지진 폐허 속에서 더 많은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팀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기본 구조물자의 체계적 배분입니다. 라과 이라주는 현재 봉쇄 통제를 시행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응급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중국 대사관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오후 3시까지 중국인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한편 신원 확인 작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이후 유럽의 폭염 관련 추가 사망자가 1,3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추가 사망자란 특정 지역과 기간에 조정한 총 사망자 수에서 건강 위기가 없는 상황에 예상 사망자를 뺀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연선경제무역협력의 안정적 실리를 가져다준 중국유럽열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압력을 받고 있는 터키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부 강산은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일곱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2: 화면 속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어르신은 왕란화입니다. 영화회족 자치구 오충시 리통구 금성진 왕란화 애심소조 당지부 서기인 그는 칠순 고령이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은퇴 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미 낡았어요. 이 전선은 교체해야 합니다. 알겠죠?
2: 지역사회 주민들은 하수도가 막히거나 난방이 잘 안 되거나 부부싸움이 나면 모두 왕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3: 자원봉사는 정성을 다해 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대중 마음 속에 살아있는 뇌봉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 10여 년 동안 꾸준히 자원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사회에 헌신하고 대중을 섬기는 선봉이고 모범입니다.
2: 2021년 6월 29일 습근평 총서기는 당내 최고 영예인 7일 훈장을 왕란화에게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의 공적을 소개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숫자가 눈에 띕니다. 2005년부터 그녀가 이끈 왕란화 애심소조는 주민들의 어려움 7천여 건을 해결했고 민사 분쟁 600여 건을 조정했으며 공익활동 7천여 회를 진행했습니다. 영하 오충시 리통구의 자원봉사자는 최초 7명에서 현재 6만 5천여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주민들이 어려움을 주문하면 우리 애심소조가 배정하고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수락하며 관리 부문이 기록합니다.
2: 오늘날 란화의 향기는 현지에서 잘 알려진 자원봉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은 작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정신으로 왕란화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불변의 원칙이 있으니 인민에게 리로움을 주는 것이 근본입니다.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 요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새 시대 새 로정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제시한 사명과 과제입니다. 둘째, 간부들의 기풍을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확실하게 부패를 반대하며 처벌해야 합니다. 파랑 규정이 중국을 바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가 이렇게 길고 규모가 이렇게 크며 집권 기간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945년 모택동 동지와 황배염 선생의 토굴 대화 시절 모택동 동지는 연안의 토굴에서 첫 번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해야 정부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간의 투쟁,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위대한 투쟁 실천을 통해 우리 당은 두 번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혁명입니다. 과감히 자아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다른 모든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지입니다. 우리 당은 자신만의 특별한 리익이 전혀 없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자아혁명을 진행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의 위대한 투쟁 실천은 이미 장기 집권 조건 하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셋째,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파악해 20차 당대회 정신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광서대표단 토론에 참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데 있어 지난 5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간 위대한 변혁의 중대한 의의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사명과 임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아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단결 분투의 시대적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20차 당대회 보고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설이자 가장 고리적인 지도이며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는 중요한 사상 지침과 행동 지침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했던 말 그대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제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 사춘도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목만 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평이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사는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사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을 이해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중국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광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과 100년의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면 중국의 미래를 비춰주는 희망이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저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며 항상 중국 인민과 함께 비바람을 헤치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산꽃 만발할 때 그 속에서 웃음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낭송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고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0: 부산지 용매 마오쩌둥 풍유송춘귀 飞雪迎春到
5: 이시悬崖
6: 百丈冰，犹有花枝俏。俏也不争春，直把春来报。待到山花浪漫时，他在丛中笑。
1: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선경제무역협력의 안정적 실리를 가져다 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7: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새벽 다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화용품 등을 만재한 8일 5호편 중국 유럽 열차가 15일간 9,9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종점인 독일 뒤스부르크 화물 운송역에 도착했습니다. 라인 강변의 뒤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내수 철도 화물 운송 중소입니다. 한여름 화물 운송장은 다망한 모습입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용문 크레인 4대 사이로 각종 하역 설비와 대형 트럭이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량의 컨테이너가 질서 있게 쌓여 있고 트럭에 탑재한 컨테이너는 유럽 각지로 향발합니다. 올 6월은 중국 유럽 열차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6월 10일까지 올해 중국 유럽 열차의 운행 수는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뒤스부르크는 중국 유럽 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뒤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뒤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59세인 뒤스부르크 시민 토마스 크라이니키는 한 독일 지사 해외 창구에서 하역 작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쌍방향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감에 따라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제무역이 압력을 받는 배경 하에서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 운수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무역 협력에 안정적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 유한회사는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회사로서 중국 유럽 열차에 관한 업무가 회사 전체 업무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회사 부사장 이르판 투란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해운과 항공운송 등 재래식 운송 모델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고객들이 중국 유럽 열차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한국제륙항 다식합동운송유한회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한에서 뒤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 열차는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 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문 국제 화물 운송회사는 2015년 9월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 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 철도 업무 총 책임자인 베차프 체이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유럽 열차는 대체 운송 방식이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도 연선 국가의 대중국 무역 협력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열차가 운송하는 화물 품목은 큰 품목으로 53가지, 상품 종류는 5만여 가지에 달하며 연선 국가와 지역 민중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농업과 목축업 제품, 화학 공업 원료,
소비품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쾌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셸 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0월까지 디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디셸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 요영에 따르면 중국 유럽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본보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고 있는 배경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 경제의 위험 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디스부르크 화물 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유럽과 중국의 무역 연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열차의 계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디스부르크에서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열차편을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열차는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 협력의 교량과 유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물류 허브와 시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력을 받고 있는 터키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이른 아침부터 터키 이스탄불의 해저 지하철은 이미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학생 덴즈 이씨 잔도 매일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 지하철을 타고 집과 대학 사이를 오가는데 하루에 대중교통을 환승하는 차수가 8차에 달합니다. 터키 예대 대표대학 3학년생인 덴즈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수심에 차 있습니다. 덴즈는 매일 등교하기 위해 여러 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는데 통근 시간만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학 근처의 새집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를 절약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통계서에 따르면 2025년 터키의 주택 임대료는 무려 77.6% 급등해 성장폭이 유럽 국가들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터키 인구 중 28%가 새집 생활을 하는 신세라 주택 임대료 상승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점심시간 덴즈는 학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닭고기 소량, 밥 한 공기, 디저트 1인분으로 구성된 식단은 400리라를 지불해야 하는데 학교 식당 기준으로는 비싼 편입니다. 덴즈는 이 정도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덴즈는 또 중고 서적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기도 합니다. 터키 레드캣 출판사 창업자 할루크 하프코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 있어 책은 점차 사치품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시세에 책 두 권만 사도 1,000리라가 넘습니다. 생산과 인쇄, 운송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서 가격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의 많은 사람들은 중고 서점을 찾아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터키의 통화 팽창률이 무려 215%에 달했습니다. 그중 교육비 상승률이 428%, 주택 지출이 371%, 외식과 숙박 지출이 248%를 기록했습니다. 통화 팽창은 민중들의 생활을 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급여도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터키 건설기계 업체 리키아사 마케팅 책임자 에메르는 리라의 화폐가치 평가 절하와 심각한 통화 팽창 영향으로 현재 전액을 지불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구매자는 은행 대출이나 리스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할부 지원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고객들은 중고 장비를 할인가로 처분해 새 장비를 구입하는 신구 교체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다 보니 리윤 폭이 크게 줄어들고 미수금 현상이 발생하거나 악의적 계약 파기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터키 금융분석가 무라트 두바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넓은 경제적 압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부 충격, 특히 호르무즈 해협 등 글로벌 에너지 요충지의 공급 차단 위험 부담은 원자재 가격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터키의 통화 팽창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터키 중앙은행이 완화한 통화 정책을 장기간 유지한 점도 통화 팽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터키 통화 팽창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터키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혼란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변동하면서 터키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동 정세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에너지와 식량 경로를 통해 터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흑해 항구를 통한 농산물 수출 협정의 존속 여부는 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식품 가격에서 반영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터키는 사상 최고 수준의 화폐 가치 평가 절하, 통화 팽창, 수지 적자 급증 등 각종 경제 난국을 겪었습니다. 지난 4년간 터키의 통화 팽창률이 최고 70%를 넘었으며 지금도 30% 이상의 높은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 리라의 달러 대비 환율은 현재 46대 1로 4년 전보다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때로는 쏟아지는 타인의 섣부른 참견이 조용히 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진 자리는 오롯이 내가 딛고 일어나야 하니 무례한 걱정과 잣대 앞에서는 잠시 귀를 닫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헤매며 오든 마음이 굳은 살은 그 어떤 화려한 충고보다 단단하고 값진 법입니다. 각자의 종답이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일 때도 있는데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속도대로 걸어갑시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보폭으로 걷는 길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신 후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서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건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정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 계획, 정책 조치, 중대 임무, 과학 연구 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 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 계획과 정책 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 연구, 기술 혁신, 성과 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리 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0: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서는 이 종족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뒤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계 최대 얄롱장보강 하류수륙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얄롱장보강 하류 수륙 발전 프로젝트가 많은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과장된 보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민간하고 취약한 곳에 건설해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의 의문을 함께 해소해 보도록 합시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얄롱장보강 하류수륙발전 프로젝트이며 핵심 시설은 소장자치구 린저시 메도켄에 위치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정장 고원에서 발원한 얄롱장보강은 메덕 지역에 이르러 갑자기 말 발굽 모양의 큰 고비를 만듭니다. 지리학적으로 우리는 이곳을 얄롱장보강 대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과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해발고 차이가 무려 2,000m 이상에 달합니다. 참고로 삼엽 저수지의 최고 수위가 175m인 점을 감안하면 이 2,000m의 락차는 황하의 물 하늘에서 내려오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기에 담긴 막대한 수력 에너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설비 용량은 6천만 킬로와트에 달할 전망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3천억 킬로와트시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삼엽 저수지의 총 설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1,00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다시 말해 얄롱장보강 매덕수륙발전소 한 곳의 발전 능력은 삼엽수륙발전소 세 곳에 맞먹는 셈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 인류의 수륙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외신의 보도들은 규모나 성능 측면에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세계 탐사와 타당성 검토부터 국가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로 지정되기까지 각 단계는 극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의 리면에는 전례없는 도전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들이 모든 논쟁과 과장된 보도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문제가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난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기술의 어려움입니다. 해발 3,000m가 넘고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고원의 계곡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륙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인도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산사태, 토성류 같은 지질 재해가 흔히 발생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얄롱장보강 협곡 지역의 지각이 최근 3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 특히 최근 15년 동안은 연간 30mm라는 놀라운 속도로 룡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각운동 속도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산객에게는 이곳이 화려한 풍경으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공종사들에게는 이곳의 기후 조건이 극히 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히는 말뚝과 부어지는 모든 콘크리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얄롱장보강 매덕수륙발전소가 현재 지구상 가장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우려입니다. 얄롱장보 대협곡은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서 생물 자원의 유전자 은행으로 불립니다.
이미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얄릉장보 대협거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에는 고등식물 3,768종, 선태식물 512종, 대형균류 686종, 록균류 209종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은 소장자치구 고등식물의 65%, 선태식물의 65%, 대형균류의 78%, 목균류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생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덕 지역의 수많은 종의 모식 표본산이라는 섬입니다. 예를 들어 매덕 옥천매, 매덕 난나무, 매덕 전나무, 매덕왕 돌꽃, 매덕 두견화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보호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보호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나 상징적인 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벵갈범, 고양이 참대곰, 구름표범, 아시아 황금삼, 붉은 백공, 검독수리, 큰 코뿔소, 킹코브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대형 댐을 건설하면 오류의 회류 통로가 차단되지 않을까요? 소문 상황의 변화가 하류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생태계를 훼손하지는 않을까요? 회귀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하천 문제입니다. 얄릉장보강은 중국 국경을 넘은 후 인도의 프라마푸트라강이 되고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갑니다. 상류에서의 옷단 개발 활동도 필연적으로 하류 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문제마다 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력 생산이나 탄소 중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반드시 얄릉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부의 사막지대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열 및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술이 매우 성숙되어 있고 많은 건설단체가 수주할 수 있으며 실행 난도는 얄릉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마 처음부터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각을 바꿔봅시다. 만약 얄릉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를 자연이 내린 시험문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의 공사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지혜를 시험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주로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자연을 개조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술력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덕과 같이 취약하고 복잡하며 극히 소중한 생태계 앞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얄릉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즉, 초대형 프로젝트가 극도로 취약한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하고 더 나아가 공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생태 친화적 개발 계획이라는 얄릉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의 실현 가능성 보고에서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층 취수구가 계층별 취수 기술을 통해 방류수의 온도를 초년 하천과 일치시킴으로써 수온 변화와 소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과제만 보아도 얄릉장보강 하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고려하는 세부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오류 이동 통로나 오류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물고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란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사 배출 기술을 응용하고 자연적인 홍수 과정을 모방하여 저수지에 쌓인 토사를 정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류 하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제는 세계 수력 경제에게는 물론 인류 역사상 최전선에는 담고 보냅니다. 야롱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에 거대한 실험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콘크리트 발전 타빈을 넘어 최첨단 공정 기술과 겸손한 자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자연과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야롱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는 더 이상 단순히 오늘의 전력망을 위해 건설하는 대형 댐이 아니라 자세의 대를 위한 인류의 가치관이 담긴 수리 문명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인류 발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이 공동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논란을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왜 인도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하류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일까요? 수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하천의 상류에 매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전체 하류 지역의 생산 활동에 확실히 리롬이 더 많습니다. 야룽 장보강이 흘러 인도 경내에 들어가면 브라마 푸트라 강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류역의 물 자원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포가 극히 불균일합니다. 건계는 물이 부족하고 우기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상류에 댐이 있으며 우기에 막대한 홍수량의 일부를 저장하여 홍수 조절과 물 공급 균형 유지 역할을 하게 되어 하류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건계는 저장했던 물을 방류하여 하류 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계는 방류하고 우계는 저장하는 과학적 조정은 전체 류역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매우 유익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년간 홍수와 가뭄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어왔기에 이러한 수력 조절이 가져다 줄 거대한 사회적 가치를 도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인도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우려는 사실 과학적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국이 이 대형댐을 무기로 삼아 중요한 순간에 수문을 닫아 물을 차단하거나 반대로 수문을 열어 하류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정말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덕 수력 발전소가 모든 아름다운 소망을 안고 건설돼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야롱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의 도전, 지혜를 반응하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료소연 씨의 엄마로 산다는 것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도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라테조 시인의 부모 노릇이란 시이다. 시를 다시 읊노라니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욱 올리치밀면서 마음이 뭉클해 난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이요. 이길 수 없는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지워지지 않는 오빈 것만 같다. 그래서일까?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진 채 힘겹게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기꺼이 한 마리의 노새로 늙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순의 나이를 먹고 절실히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장장 8년을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한 것조차 스스로 끊어버리고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동굴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온 것도 엄마라는 이름 두 글자 때문이었다. 2018년에 아들이 주식으로 날린 빚 105만 원을 1년 만에 겨우 청산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손에 쥐고 나는 눈물을 좔좔 흘렸다. 하지만 운다고 날린 돈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쓱쓱 닦고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현실을 정시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때만 해도 장문 학원이 잘 될 때라 달마다 도둑이 들어오는 인민패를 보면서 내 마음은 푸른 희망으로 한껏 부풀었다. 이대로 나간다면 3, 4년이면 호망 날린 돈을 다시 벌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암수술을 받은 몸임에도 힘든 줄 모르고 밤낮 일에만 매달렸다. 친구들이 어쩌다 한자리에 모이자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무린 모임이 있어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는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으며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도 수필 창작도 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존념했다. 내 마음에는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수필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는 공백까지 남겼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끝없는 희열에 잠겼다. 게다가 2020년 새 출발을 하겠다고 소주에 간 아들도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한시름을 놓았다. 그런데 2021년에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과 같이 무석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코로나도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진짜 엄마가 일어서지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구루를 박았다. 그런데 아들은 기어이 이를 버리고야 말았다. 소주에는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고 친구 셋이서 호프집을 크게 차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여 나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거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호프집이 무척 잘 돼 내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호경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이라 할까 인생은 또 한 번 나를 조롱했다. 내 걱정은 현실로 되었고 호프집은 개업한 지 다섯 달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금난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호프집은 끝내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아침에 또다시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아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후의 나날은 아무 그 자체였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한 번 아들의 빚을 갚아야 하는 나는 생애 희망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산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거친 산을 힘겹게 넘어야 하는 내 인생이 스스로도 너무 가여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힘든 나날은 찬 기운을 머금은 늦가을의 바람처럼 날이 시퍼런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어 이미 멍이 든 내 마음을 마구 란도질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랄까 삶에 대한 미련을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암도 이겨냈는데 이까 시련을 못 이겨내려고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티었다. 달마다 로임의 학원비까지 인민표로 2만여 원 들어오는 수입으로 빚을 갚고 나면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돼지고기 한 근 사먹을 돈조차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나 문인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면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플 때 위로금을 듬뿍 받았으니 체면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렴칠 무릅쓰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니에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게도 그들은 내 힘든 사정을 눈치채고 기꺼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워 위챗의 송금 통지가 뜨는 것을 보면서 휴대폰을 끌어안고 오열을 터뜨리곤 했다. 이제는 힘들었던 내 생활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그래서 글도 다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언제 그렇게 힘든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너무나 쉽게 스스로도 대견하기만 하다. 빚을 거의 갚아가고 있는 지금 지나온 2000여일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쓰노라니 누구의 인생에나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싶은 고통의 시간, 자신만의 황막한 사막과 아득한 광야를 걷는 듯한 시간이 있음을 느낀다. 또한

자식이라는 짐의 무게가 바위산처럼 온몸을 짓눌러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졸실히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욕심에 박혀있는 령혼의 심지가 달아가는 것이 아닐까. 연료통의 기름이 텅 비어가고 긴 막대초가 몽당초로 모습을 바꾸는 그런 물리적 현상이리라. 아니, 더 절실히 말한다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과 부딪히고 끝없이 고통과 씨름하는 것이리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사뿐히 내려앉는 기분 좋은 오후의 따뜻한 햇살을 기쁨과 사랑으로 만나리라. 그것이 바로 녀사의 숙명이요 엄마의 인생이리라. 그리고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리라. 순간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떠오른다. 비극은 거꾸로 뒤집힌 축복이다. 인생이라는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강한 고통과 비극의 바람이 필요하다. 비극의 소나기가 오히려 인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장 8년 세월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아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빚에 몰리워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허위허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다. 정말이지 이순의 나이에 고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삶의 진리 앞에서 마음이 숙여워내진다. 그리고 내 생에 다시 찾아올 가장 평범한 생활의 희열을 이기지 못해 이 시각 타향에서 남다 자는 깊은 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혼자서 속삭인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햇빛 찬란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날을 위해 나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국에서 매일매일 헤드레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바야흐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연약한 뇌사의 몸으로 고난과 역경을 꿋꿋이 이겨낸 내 앞에 아름답고 찬란한 칠색무지개가 황홀하게 빛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에게 다시 찾아온 가슴 벅찬 행복을 올사하느리라. 누가 뭐라 해도 엄마로 산다는 것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다. 노래 노을빛 속의 어머니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다초경사입니다. 질타의 풀초, 놀랄경의 뱀사로 풀이되는 다초경사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때 지방에 현령 현숭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담관오리였습니다. 부하관리들도 왕로를 따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로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나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다초, 오이 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담관오리들은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 칠수류고에 수록되었습니다. 다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대한 노동, 중국 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혁신하며 구조를 조성하고 효율을 격상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0: 올 1월부터 올까지 기간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이 146조 6천억 원이고 물류 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구조 조성과 효율 격상에 발전세를 이어갔습니다.
1: 문화 중국행, 용산홍, 반짝이는 붉은별, 홍색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0: 주황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전담반과 주황규를 검사위원회 판공청이 지적관 변향 사례 3건을 공개 통보했습니다.
1: 뉴스에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총서기는 당이 집권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선차적 과업이 바로 발전이며 집권당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경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인솔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련의 중대한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습금형 경제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각지 각 부문은 새로운 발전 단계 착안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이 끊임없이 앞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독일 함부르크 국제 슈퍼 컴퓨팅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령성

0: 슈퍼컴퓨터가 글로벌 슈퍼컴퓨팅 순위 500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령성 슈퍼컴퓨터는 세계 최초로 지속 성능이 200억 회를 초과하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입니다. 령성 슈퍼컴퓨팅 시스템 총설계사이며 국가 슈퍼컴퓨팅 심수센터 주임 로우동에 따르면 국산 령성 슈퍼컴퓨터가 세계 제1위로 복귀한 것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슈퍼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과정에 중국의 자수적 능력이 끊임없이 세계 선두 수준으로 향상했음을 설명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혁신 성과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혁신력이 가장 빨리 상승한 경제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에 34위에서 2025년에는 10위로 상승했습니다.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시대 습금형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새로운 상태에 진입했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에서 혁신은 첫자리를 차지합니다. 2016년 1월 성 북급 주요 지도 간부 전문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연설할 때 습금형 총서기는 혁신을 첫자리에 놓는 것은 혁신이 발전을 이끄는 제일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전 동력은 발전 속도, 효능,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의 인도하에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서둘러 발전시키면서 고품질 발전에서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디지털 스마트 기술과 녹색 기술을 비롯 전통 산업의 혁신을 다그쳤습니다. 강서의 한 금속재료 생산기업에서 디지털화 관리 통제 플랫폼은 지능 생산 조정 방식과 단사 지능 식별 등 응용 장면을 내장해 생산 효율을 대폭 제고시켰습니다. 기업지능 제조처 처장 정령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생산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데이터로 생산을 추진하고 지능으로 관리를 최적화하면서 생산 효율과 제품의 질을 대폭 제고시키고 녹색 저탄소의 발전도 실현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100대 과학기술 혁신 군최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제조업의 전체 규모는 연 16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련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의 신용기관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14차 5개년 중점 프로젝트인 강서 가면 양수에너지 저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 인원 수천 명이 여름철 시공 황금 시간을 다 잡고 공략 작업을 질서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서 봉산 양수에너지 저장유한회사 공정관리부 경리 장유평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운행을 시작하면 강서, 광동, 복건, 호남 등 4개 성 접경지대의 관건적 대형 에너지 저장 중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망의 고번기 조정, 압력 조성, 응급과 공급 보상을 확보해 감남 전력망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전 사회 전기 사용량이 처음 10조 킬로와트시를 돌파하면서 2015년 우리나라 전년도 전기 사용량이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단일 국가에서 처음 출현한 현상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교통, 에너지, 수리와 신용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는 가운데 하나 또 하나의 대국 공정은 자원이 광활한 중화대지에서 순조롭게 유동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서부 우세보완, 남북협동, 육해일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발전세는 고품질 발전의 활력이 잔넘치는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개방을 위한 대문을 갈수록 크게 열고 있습니다. 방람에서 서비스 무역회 일대로 공동 건설에서 자유무역구 건설까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발전은 세계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글로벌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대표적 조치로서 해남 자유무역항은 본관 운행을 시행해서 반년 후 정책 특혜를 재빨리 방출했습니다. 해남성 당연의 자유무역항 사업위원회 방공실 부주임 왕봉리에 따르면 항공과 해운 분야의 출입국 유동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한창 인기 관광 목적지에서 국제 인적 왕래와 다국 간 상업무역 유통의 중요한 문호로 전환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중국 시장에 포속하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을 깊이 있게 운영하는 우선적 선택 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국내 생산 총액은 연속 여러 단계를 뛰어넘었으며 2025년에 14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도 여러 해 동안 30% 좌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동력원으로 부상했습니다. 15차 회의는 전망 계획을 전망하면서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령도 하에 중국호 고선은 기필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따라 파도를 헤치면서 용왕매진하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전국 사회 물류 총액이 146조 6천억 원이고 물류 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구조 조정과 효율 격상의 발전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사회 물류 총액 중 공업품 물류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5월에 첨단 기술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가 동기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제조업 관련 물류 수요는 동기 대비 9.5% 성장해 전월보다 모두 빨라졌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주임 류우항에 따르면 전체 규모가 안정한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구 동력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고 고부가가치 신흥 분야의 물류 수요 증가 속도가 재래식 기초 물류보다 현저하게 빨라 물류 수요의 안정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수입 물류 면에서 직접 회로 반도체 부품 등 첨단 제조업 중간품의 수입 물류량이 여전히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 성격류 수입 물류 수요가 비교적 강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재생자원 물류 총액은 동기 대비 5.4% 성장하면서 순환경제 관련 물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동력 전지 회수, 공업, 고폐사원화, 리용 등 세분화 영역의 물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 5월 리튬 이온 전지 물동량은 동기 대비 40%, 바이오 기반 화학 섬유는 18.1%, 탄소 섬유와 복합 재료의 물동량은 동기 대비 13.4% 증가했습니다.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고 새로운 업태의 육성이 빨라지면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주민 소비 물류가 총체적으로 근성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비의 발전이 비교적 빨랐습니다. 한편 세분화 영역의 물류와 공급 사슬의 융합이 빨라졌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물류업 총수입은 동기 대비 4.2% 증가한 5조 8천억 원, 중점 물류 기업의 업무 수입은 동기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0: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영화 반짝이는 붉은 별의 고전 삽입곡인 영산홍은 여러 세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간 재공연하는 국가대극장 오리지널 민족가극 영산홍은 반세기를 넘는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 중국행은 영화 반짝이는 붉은 별의 주요 촬영지이자 홍색 로 혁명구인 강서성 미피고촌에서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홍색 교육을 진행하며 정강산 정신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남송 초년에 건립한 강서 미피고촌은 개국 장군 3명과 여러 명의 장군을 배출했습니다. 전에는 홍군 4군 군부, 이칠회의 회지, 모태동 옛집 등 여러 주요 혁명 요적지가 남아있습니다. 고건축 풍경과 짙은 혁명 분위기를 자랑하는 미피고촌은 홍색 영화촌으로 불리우며 반짝이는 붉은 별, 정강산 등 수십 편의 홍색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독특한 영화 홍색 자원에 의탁해 고촌의 탐방 여행은 질이 날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미피고촌 관련 책임자 담준련은 붉은별 테마 탐방료행 로선을 심층 개발해 홍색 요적지, 영화 촬영지, 고촌 풍경을 요기적으로 연결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종수학생과 대학생을 조직해 마을과 요적지를 돌아보고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수동적 체험을 능동적 체험으로 전환시키고 교과서 지식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방식을 참여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탐방료행은 온 젊은 세대들에게 더 깊은 정신적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강산 대학 사진도 학생은 이런 몰입형 체험은 단순히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충격과 감동이 훨씬 강하며 장정 정신을 깊이 있게 리해하고 여러 세대 혈맥이 녹아든 굳은 신념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리해할 수 있도록

0: 있다고 소감을 토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진실한 깨달음은 홍색 문화 관광의 가장 생생한 성과이자 홍색 정신 계승이 살아있는 증표입니다. 담춘료 학생은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담세를 통해 붉은 혈맥이 신시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춘료는 매년 접다는 탐방식 관광객 수가 연인 수로 90만 명에 달하며 홍색 문화 관광의 활발한 발전은 현지 마을 주민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민박과 음식점, 특색 농산물, 문화 창작 상품 등 경영 형태가 부단히 발전하면서 홍색 자원이 진정으로 향촌 진흥의 강력한 동력으로 조난하고 있습니다.
1: 기층에서 나붓기는 단기, 오늘은 산동성 항구그룹 고급 전문가이자 수석과학자인 장련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련강은 43년간 항구 일선에 불이 내리고 팀을 이끌어 자주혁신을 견지하면서 수많은 중국이 방안을 청도항에서 세계로 전파하고 진흥형 항만의 중국 높이를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청도항 기계의 굉음이 해풍을 따라 멀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두 108 정박장에 새로 투입한 119호 자동화 쌍차 교량기가 한창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60여 미터 높이의 교량기 전기 제어실에서 장련강은 화면을 주시하면서 기술자들과 함께 매개 변수를 반복해 확인했습니다. 장련강은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새로 개발한 설비와 부품의 기능이 전체 설비 운영의 요구 사항과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령이 떨어지자 교량기는 선박 형태를 자동 스캔하고 경로를 정밀하게 기획한 뒤 컨테너 운반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함으로써 테스트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반적 운영 지표를 보면 사전에 설계한 예상 수치와 일치했습니다. 2013년 세계 10대 컨테너 항구 중 중국 항구가 7곳이었지만 자동화 부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해 청도항은 자동화 부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청도항 부총 공정사였던 장련강은 기꺼이 중책을 맡았습니다. 장련강은 자동화 부두 건설 임무를 맡았을 때 팀원 모두 자동화 부두를 본 적 없었다며 스스로 공식을 개발하고 문제를 풀어내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외 기술 독점에 맞서 장련강은 팀을 이끌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기술 교류회 3천여 차를 열고 실험을 수천 차 진행함으로써 마침내 자동화 부두의 핵심 기술을 공략했습니다. 장련강에 따르면 당시 컨테이너 전용 기계를 도입했을 때 전기 제어 시스템은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외 엔지니어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개발팀은 직접 자동화 부두 기술을 확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련강은 수년간 팀을 이끌고 진흥형 항구의 중국 높이를 부단히 갱신하면서 세계 선진 수준의 전자동 컨테이너 부두, 국내 최초의 전국산화 그리고 자주적이며 자동화한 컨테이너 부두를 잇따라 건설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진흥형 생산 통제 시스템 등 10여 가지 기술을 자주적으로 개발해 중국 항구의 전황과 성격의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련강은 자호감을 내비치면서 중국인이 자체 지혜와 기술 역량으로 자동화 부두를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은 한 사람의 장정이 아니라 팀의 계주 경주입니다. 올해 66세인 장련강은 항구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팀을 이끌고 부두 생산 시스템과 인공지능 심층 융합, 해측 지능화 작업 등 분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장련강은 젊은 당원들을 이끌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돕고 싶다며 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0: 조항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전담반과 조항교를 검사위원회 판공청 일전에 광서장족 자치구 남룡시 감속성 주천시 신성구 절강성 항주시 소산구의 지적관 편향 사례 3건을 공개 통보했습니다. 3건의 지적관 편향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서장족자치구 남룡시는 국유기업 자금을 순환 공전시켜 재정수입을 허위로 부풀리고 감숙성 주천시 신성구는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사기쳐 풍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절강성 항조시 소상구는 용자 플랫폼 2개를 이용해 지방정부의 은폐 채무를 불법으로 늘리고 부채를 정산하지 않은 채

0: 호의로 되풀이했습니다. 상술한 사례 중 일부는 급한 마음에 숫자 게임을 하며 재정 수입의 호의 본형을 꾸미며 실제 재정 상황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종대 전략, 종대 프로젝트, 신산업, 신소비 전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금으로 간주하고 자금을 무효와 저효율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당정의 중대 전략 목표 실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일부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과 해결에 제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항의 은폐 채무 신규 증가 단속령을 무시한 채 융자 플랫폼 대출을 허위로 꾸몄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과 단위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릿하고 지적관의 심각한 편차가 나타났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면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각지 각 부문, 각 단위는 학습 토론을 심화하고 습금형 당건설 사상에 대한 학습을 깊이 추진하며 당성 단련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대한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다져합니다. 또한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고 사업 강도를 높이며 특히 순시, 심사, 감독 등에서 지적한 문제와 대적해 지적관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유사한 사례를 전면 점검하며 종론 개혁을 깊이 있게 전개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제1인자들로 당은 이민을 위하고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을 내리고 실사구시적으로 일하는 총체적 요구를 관찰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올바른 지적관을 실천하며 급한 마음을 버리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며 모든 사업을 실제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법칙에 따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착실하게 일하도록 각급 지도 간부가 독려해야 합니다. 재정 수입은 법에 따라 징수하고 허위 수치를 섞지 말며 중대 공정은 백년 대계를 염두에 두고 민심 공사로 건설하며 중대 위험 부담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경계선을 지키고 주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지적관의 변형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해 각급 지도 간부가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실적을 쌓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1: 현재 신주 23호 승무소가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입조해서 한 달이 됩니다.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 등 우주비행사는 상태가 량화하고 재반 임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주과학실험과 시험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승무소는 세포학 연구 프로젝트 샘플에 대한 관찰과 보존 작업을 전개하고 우주방사선 생물학 로출 시험장치에 선실박 설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소환과 교류하고 터치 상호 교류 테스트 등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승무소는 처음 전 시스템 압력 응급 훈련을 진행하고 선실 내 풍속과 온도, 공기 청정도 측정 작업을 진행하고 미생물 샘플 등을 채취하고 핵심 선실 수명구 소프트 도어를 교체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신주 23호 승무소는 궤도 입주 기간 과학과 응용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 100여 개를 진행할 것이며 주로 우주 생명과학, 우주 재료과학, 미세 중력, 류체 물리, 우주 이학, 우주비행, 신기술 등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을 진행합니다.
0: 중국음악가협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무용가협회 제12차 전국대표대회, 중국고개사협회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6월 28일 북경에서 각기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각자의 대회 사업보고를 심의 채택하고 중국음악가협회 교야, 중국무용가협회 규약, 중국고개사협회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대회는 중국음악가협회 신임리사회 그리고 장국용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단 등 지도기구를 선출했습니다. 중국무용가협회는 신임리사회 산충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단 등 지도기구를 선출하고 중국고개사협회는 신임리사회 요역강을 주석으로 하는 주석단 등 지도기구를 선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국 상용비행기 유한책임회사에 따르면 상업 운항 10년 만에 국산 상용비행기 C-909가 교환 비행기는 루계로 186대 국내 지선 항공의 70%를 점했습니다. 한편 운송한 여객은 연인수로 3,700만 명, 개통한 항선은 루계로 860여 갈래, 통항 도시는 180여 개, 항공편 일평균 운영차수는 500편 이상입니다. 10년간의 운행을 통해 C-909는 중국 지선 항공 운송 시장의 주력 기종으로 성장했습니다.
0: 중국 건축 자재 그룹에 따르면 중국 건축 자재 그룹의 세계급 고성능 탄소 섬유 생산 라인 3개가 중복신흥 려능항 기지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제품은 통용, 고강, 고모 3대 주류 탄소 섬유 품종을 포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탄소 섬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리종표가 나타났음을 뜻합니다.
1: 세계 최초의 최대 단기 용량 텐센 리그 부양식 풍력 발전 플랫폼인 해유 안란호가 6월 28일 주해 고란항에서 출항했습니다. 관련 플랫폼의 연평균 발전량은 5,400만 킬로와트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 5천 톤, 매년 절약하는 연료유는 1만 5천 립방미터입니다.
0: 미국 고위 관원이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6월 30일 카타르 수도에서 쌍무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미국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기술적 회담을 지속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여러 인사는 미국과 이란이 6월 30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나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원은 6월 28일 근간에 발생한 공격 사태와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 예정한 기술적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국 인사는 이번 주 스위스에서 재개할 예정이던 기술적 협상 계획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총참모장이 레바논 남부의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계획을 공식 비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를 방문하고 있는 이란 아라크치 외무장관은 6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관리와 회복사업은 이란의 책임이며 그 어떤 국가나 기구도 관련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랭해 각서는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 휴전 문제를 포괄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크치 외무장관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점령 지역에서 철군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1: 베네수엘라 전국대표대회 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명, 부상자가 3,150명, 붕괴 또는 파손된 그물이 774동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조를 받고 있는 가구가 7만여 가구, 조달한 식량이 2만 세트입니다. 현재 구조대원 2,624명, 탐지구조견 137마리, 구조차량 49대, 장비와 의약품 84톤 등 국제구조력량과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고 피해 가구는 림시 대피소로 이송했으며 구조물품은 각지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특파원에 따르면 피해가 극심한 라과이라 주에서 지역사회와 민관지원팀 그리고 국내외 구조팀과 자원봉사자들이 6월 28일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특파원 레오닐 네타마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수색작업이 더욱 긴박하다며 지진 폐허 속에서 더 많은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팀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기본 구조물자의 체계적 배분입니다. 라과 이라주는 현재 봉쇄 통제를 시행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응급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중국 대사관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지 시간으로 6월 28일 오후 3시까지 중국인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한편 신원 확인 작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이후 유럽의 폭염 관련 추가 사망자가 1,3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추가 사망자란 특정 지역과 기간에 추정한 총 사망자 수에서 건강 위기가 없는 상황에 예상 사망자를 뺀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연선 경제무역협력의 안정적 실리를 가져다준 중국 유럽 열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압력을 받고 있는 터키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 근인 습변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부 강사는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2: 화면 속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어르신은 왕란화입니다. 명화회족 자치구 오충시 리통구 금성진 왕란화 애심소조 당지부서기인 그는 칠순 고령이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은퇴 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미 낡았어요. 이 전선은 교체해야 합니다. 알겠죠?
2: 지역사회 주민들은 하수도가 막히거나 난방이 잘 안 되거나 부부싸움이 나면 모두 왕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3: 자원봉사는 정성을 다해 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대중 마음 속에 살아있는 뇌봉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것을 평생의 사업으로 삼아 10여 년 동안 꾸준히 자원봉사를 이어왔습니다. 사회에 헌신하고 대중을 섬기는 선봉이고 모범입니다.
2: 2021년 6월 29일 습근평 총서기는 당내 최고 영예인 7일 훈장을 왕란화에게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의 공적을 소개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숫자가 눈에 띕니다. 2005년부터 그녀가 이끈 왕란화 애심소조는 주민들의 어려움 7천여 건을 해결했고, 민사 분쟁 600여 건을 조정했으며, 공익활동 7천여 회를 진행했습니다. 영하 오충시 리통구의 자원봉사자는 최초 7명에서 현재 6만 5천여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주민들이 어려움을 주문하면 우리 애심소조가 배정하고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수락하며 관리 부문이 기록합니다.
2: 오늘날 란화의 향기는 현지에서 잘 알려진 자원봉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은 작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정신으로 왕란화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불변의 원칙이 있으니 인민에게 리로움을 주는 것이 근본입니다.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 요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생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새 시대 새 로정에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제시한 사명과 과제입니다. 둘째, 간부들의 기풍을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확실하게 부패를 반대하며 처벌해야 합니다. 파랑 규정이 중국을 바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가 이렇게 길고 규모가 이렇게 크며 집권 기간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945년 모택동 동지와 황배염 선생의 토굴 대화 시절 모택동 동지는 연안의 토굴에서 첫 번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해야 정부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간의 투쟁,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위대한 투쟁 실천을 통해 우리 당은 두 번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혁명입니다. 과감히 자아혁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다른 모든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지입니다. 우리 당은 자신만의 특별한 리익이 전혀 없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자아혁명을 진행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의 위대한 투쟁 실천은 이미 장기 집권 조건 하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셋째,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파악해 20차 당대회 정신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광서대표단 토론에 참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데 있어 지난 5년의 사업과 신시대 10년간 위대한 변혁의 중대한 의의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사명과 임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아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단결 분투의 시대적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20차 당대회 보고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설이자 가장 권위적인 지도이며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는 중요한 사상 지침과 행동 지침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했던 말 그대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제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이번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 사춘도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목만 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평이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사는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을 이해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중국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광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과 100년의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면 중국의 미래를 비춰주는 희망이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의 선택을 저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며 항상 중국 인민과 함께 비바람을 헤치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산꽃 만발할 때 그 속에서 웃음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고전 식구를 함께 되새기고 함께 낭송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고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 봅시다.
0: 부산지 용매 마오쩌둥 풍유송춘귀 飞雪迎春到
5: 이시悬崖百丈冰 悠悠花枝俏
6: 俏也不争春 直罢
7: 春来报待到生花浪漫时他在丛中笑
1: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8: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8: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8: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선 경제무역협력의 안정적 실리를 가져다 준 중국 유럽 열차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8: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새벽 다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화용품 등을 만재한 8일 5편 중국 유럽 열차가 15일간 9,9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종점인 독일 뒤스부르크 화물 운송역에 도착했습니다. 라인 강변의 뒤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내수 철도 화물 운송 중추입니다. 한여름 화물 운송장은 다망한 모습입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용문 크레인 4대 사이로 각종 하역 설비와 대형 트럭이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량의 컨테이너가 질서있게 쌓여있고 트럭에 탑재한 컨테이너는 유럽 각지로 향발합니다. 올 6월은 중국 유럽 열차가 통일 브랜드를 가동해서 10주년입니다. 6월 10일까지 올해 중국 유럽 열차의 운행수는 만 편을 넘었고 물동량은 100만 개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모화 운행에 힘입어 뒤스부르크는 중국 유럽 열차 유럽 물동량 중 3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 중국과 유럽의 쌍방향 무역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중국 유럽 열차는 뒤스부르크 전반 물류 사슬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가 2만 개 이상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뒤스부르크에 정착한 중국계 기업은 40개에서 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59세인 뒤스부르크 시민 토마스 크라이니키는 한 독일 지사 해외 창구에서 하역 작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의 쌍방향 화물 운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감에 따라 그의 수입은 안정적이면서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제무역이 압력을 받는 배경 하에서 중국 유럽 열차는 아시아 유럽 국제운수의 새로운 구도를 개척함으로써 연선 경제무역 협력에 안정적 실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라시아 독일 유한회사는 뒤스부르크에 위치한 종합물류회사로서 중국 유럽 열차에 관한 업무가 회사 전체 업무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회사 부사장 이르판 투란에 따르면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해운과 항공운송 등 재래식 운송 모델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고객들이 중국 유럽 열차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그 안정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한국제륙항 다식 합동운송유한회사 총경리 소박에 따르면 서한에서 뒤스부르크까지 중국 유럽 열차는 전년 상시적이면서도 안정한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운행 밀도가 증가하고 상품 공급원 구조가 최적화됨에 따라 중국 유럽 열차는 중국 유럽 그리고 연선 무역 왕래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고객과 외국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문 국제 화물 운송회사는 2015년 9월에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유럽 열차 패키지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회사 철도 업무 총 책임자인 베차프 체이웨이는 현재 유럽 물류 구도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 중국 유럽 열차는 대체 운송 방식이 아니라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 해결책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유럽 열차도 연선 국가의 대중국 무역 협력을 위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열차가 운송하는 화물 품목은 큰 품목으로 53가지, 상품 종류는 5만여 가지에 달하며 연선 국가와 지역 민중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농업과 목축업 제품, 화학 공업 원료,
소비품 등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쾌속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셸 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6월 10월까지 디스부르크 방향의 중국 유럽열차 운행 편수는 동기 대비 33% 증가한 466편이었습니다. 디셸 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 요영에 따르면 중국 유럽열차는 이미 아시아 유럽의 민생에 혜택을 주는 본보기 공정으로 부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압력을 받고 있는 배경하에서 공급망 안정기와 지역협력 접착제라는 관건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중국 유럽열차는 아시아 유럽 지역 경제의 위험부담 대응 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38세인 다니엘 토머스는 디스부르크 화물 터미널 판매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열차를 이용해 상해와 서안, 무한 등지를 방문한 토머스는 중국의 도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지난 10년간 유럽과 중국의 무역 연계가 날로 밀접해지면서 중국과 유럽열차의 계속 발전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화물이 디스부르크에서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중국 유럽열차편을 거쳐 중국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왕복 과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머스는 중국 유럽열차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일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미 물류 자체를 초월한 중국 유럽열차는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호혜협력의 교량과 유대가 됐습니다. 중국 유럽열차의 발전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많은 독일 회사는 독일과 그 주변 국가의 물류 허브와 시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이른 아침부터 터키 이스탄불의 해저 지하철은 이미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학생 덴즈 이씨 잔도 매일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 지하철을 타고 집과 대학 사이를 오가는데 하루에 대중교통을 환승하는 차수가 8차에 달합니다. 터키 예대 대표대학 3학년생인 덴즈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수심에 차 있습니다. 덴즈는 매일 등교하기 위해 여러 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는데 통근 시간만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학 근처의 새집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를 절약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터키의 주택 임대료는 무려 77.6% 급등해 성장폭이 유럽 국가들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터키 인구 중 28%가 새집 생활을 하는 신세라 주택 임대료 상승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점심시간 덴즈는 학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닭고기 소량, 밥 한 공기, 디저트 1인분으로 구성된 식단은 400리라를 지불해야 하는데 학교 식당 기준으로는 비싼 편입니다. 덴즈는 이 정도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덴즈는 또 중고 서적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기도 합니다. 터키 레드캣 출판사 창업자 할루크 하프코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 있어 책은 점차 사치품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시세에 책 두 권만 사도 1000리라가 넘습니다. 생산과 인쇄, 운송 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도서 가격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의 많은 사람들은 중고 서점을 찾아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터키의 통화 팽창률이 무려 215%에 달했습니다. 그중 교육비 상승률이 428%, 주택 지출이 371%, 외식과 숙박 지출이 248%를 기록했습니다. 통화 팽창은 민중들의 생활을 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도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터키 건설기계 업체 리키아사 마케팅 책임자 에메르는 리라의 화폐가치 평가 절하와 심각한 통화 팽창 영향으로 현재 전액을 지불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구매자는 은행 대출이나 리스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할부 지원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고객들은 중고 장비를 할인가로 처분해 새 장비를 구입하는 신구 교체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다 보니 리윤 폭이 크게 줄어들고 미수금 현상이 발생하거나 악의적 계약 파기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터키 금융분석가 무라트 투바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넓은 경제적 압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부 충격, 터키 호르무즈 해협 등 글로벌 에너지 요충지의 공급 차단 위험 부담은 원자재 가격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터키의 동화 팽창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터키 중앙은행이 완화한 동화 정책을 장기간 유지한 점도 통화 팽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터키 통화 팽창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터키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혼란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변동하면서 터키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동 정세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에너지와 식량 경로를 통해 터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흑해 항구를 통한 농산물 수출 협정의 존속 여부는 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식품 가격에서 반영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터키는 사상 최고 수준의 화폐 가치 평가 절하, 통화 팽창, 수지 적자 급증 등 각종 경제 난국을 겪었습니다. 지난 4년간 터키의 통화 팽창률이 최고 70%를 넘었으며 지금도 30% 이상의 높은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터키 리라의 달러 대비 환율은 현재 46대 1로 4년 전보다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때로는 쏟아지는 타인의 섣부른 참견이 조용히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진 자리는 오롯이 내가 딛고 일어나야 하니 무례한 걱정과 잣대 앞에서는 잠시 귀를 닫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헤매며 얻은 마음의 굳은 살은 그 어떤 화려한 중고보다 단단하고 값진 법입니다. 각자의 정답이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일 때도 있는데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속도대로 걸어갑시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보폭으로 걷는 길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신 후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소

모듈로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서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료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0: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전 프로젝트가 많은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과장된 보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민간으로 취약한 곳에 건설해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의 의문을 함께 해소해 보도록 합시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이알룽 장보강 하류수력 발전 프로젝트이며 핵심 시설은 서장자치구 린저시 메도켄에 위치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정장 고원에서 발원한 이알룽 장보강은 메덕 지역에 이르러 갑자기 말 발굽 모양의 큰 고비를 만듭니다. 지리학적으로 우리는 이곳을 이알룽 장보강 대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과 수백 킬로미터 구간의 해발고 차이가 무려 2,000m 이상에 달합니다. 참고로 삼엽 저수지의 최고 수위가 175m인 점을 감안하면 이 2,000m의 락차는 황하의 물 하늘에서 내려오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기에 담긴 막대한 수력 에너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설비 용량은 6천만 킬로와트에 달할 전망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3천억 킬로와트시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삼엽 저수지의 총 설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1,00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다시 말해 이알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 한 곳의 발전 능력은 삼엽 수력 발전소 세 곳에 맞먹는 셈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 인류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외신의 보도들은 규모나 성능 측면에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세계 탐사와 타당성 검토부터 국가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로 지정되기까지 각 단계는 극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의 리면에는 전례없는 도전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들이 모든 논쟁과 과장된 보도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문제가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난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기술의 어려움입니다. 해발 3,000m가 넘고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고원의 계곡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력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인도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산사태, 토성류 같은 지질 재해가 흔히 발생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알룽 장보강 협곡 지역의 지각이 최근 3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 특히 최근 15년 동안은 연간 30mm라는 놀라운 속도로 룡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각 운동 속도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산객에게는 이곳이 화려한 풍경으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공종사들에게는 이곳의 기후 조건이 극히 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히는 말뚝과 부어지는 모든 콘크리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알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가 현재 지구상 가장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우려입니다. 이알룽 장보 대협곡은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서 생물 자원의 유전자 은행으로 불립니다. 이미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이알룽 장보 대협곡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에는 고등식물 3,768종, 선태식물 512종, 대형균류 686종, 록균류 209종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은 서장자치구 고등식물의 65%, 선태식물의 65%, 대형균류의 78%, 목균류의 77%

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생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덕 지역의 수많은 종의 모식 표본산이라는 섬입니다. 예를 들어 매덕 옥천매, 매덕 난나무, 매덕 전나무, 매덕 황돌꽃, 매덕 두견화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보호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보호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나 상징적인 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벵갈범, 고양이 참대곰, 구름표범, 아시아 황금삼, 붉은 백곰, 검독수리, 큰 코뿔소, 킹코브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대형 댐을 건설하면 오류의 회류 통로가 차단되지 않을까요? 소문 상황의 변화가 하류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생태계를 훼손하지는 않을까요? 회귀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하천 문제입니다. 얄룽 장보강은 중국 국경을 넘은 후 인도의 프라마푸트라강이 되고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갑니다. 상류에서의 옷단 개발 활동도 필연적으로 하류 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문제마다 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력 생산이나 탄소 중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반드시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부의 사막지대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열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술이 매우 성숙되어 있고 많은 건설 단체가 수주할 수 있으며 실행 난도는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마 처음부터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각을 바꿔봅시다. 만약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를 자연이 내린 시험 문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의 공사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지혜를 시험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주로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자연을 개조한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술력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덕과 같이 취약하고 복잡하며 극히 소중한 생태계 앞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즉, 초대형 프로젝트가 극도로 취약한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하고 더 나아가 공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생태 친화적 개발 계획이라는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의 실현 가능성 보고에서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층 취수구가 계층별 취수 기술을 통해 방류수의 온도를 천연 하천과 일치시킴으로써 수온 변화와 소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과제만 보아도 얄룽 장보강 하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고려하는 세부 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오류 이동 통로나 오류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물고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란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사 배출 기술을 응용하고 자연적인 홍수 과정을 모방하여 저수지에 쌓인 토사를 정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류 하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제는 세계 수력 경제에게는 물론 인류 역사상 최전선에는 담구 분야입니다.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에 거대한 실험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공

콘크리트 발전 탑인을 넘어 최첨단 공정 기술과 겸손한 자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자연과의 조화에 달렸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는 더 이상 단순히 오늘의 전력망을 위해 건설하는 대형댐이 아니라 자세의 대를 위한 인류의 가치관이 담긴 수리 문명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인류 발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이 공동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논란을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왜 인도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하류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일까요? 수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하천의 상류에 매덕수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전체 하류 지역의 생산 활동에 확실히 리롬이 더 많습니다. 얄룽장보강이 흘러 인도 경내에 들어가면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류역의 물 자원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포가 극히 불균일합니다. 건개는 물이 부족하고 우기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상류에 댐이 있으며 우기에 막대한 홍수량의 일부를 저장하여 홍수 조절과 물 공급 균형 유지 역할을 하게 되어 하류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건개는 저장했던 물을 방류하여 하류 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개는

겪어왔기에 이러한 수륙 조절이 가져다 줄 고대한 사회적 가치를 도달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인도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우려는 사실 과학적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국이 이 대흉댐을 무기로 삼아 중요한 순간에 수문을 닫아 물을 차단하거나 반대로 수문을 열어 하류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정말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덕 수력 발전소가 모든 아름다운 소망을 안고 건설돼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얄룽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의 도전, 지혜를 반영하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류소연 씨의 엄마로 산다는 것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도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라테조 시인의 부모 노릇이란 시이다. 시를 다시 읊노라니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욱 올리치밀면서 마음이 뭉클해 난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이요. 이길 수 없는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지워지지 않는 오빈 것만 같다. 그래서일까?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진 채 힘겹게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기꺼이 한 마리의 노새로 늙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순의 나이를 먹고 절실히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장장 8년을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한 것조차 스스로 끊어버리고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동굴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온 것도 엄마라는 이름 두 글자 때문이었다. 2018년에 아들이 주식으로 날린 빚 150만 원을 1년 만에 겨우 청산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손에 쥐고 나는 눈물을 좔좔 흘렸다. 하지만 운다고 날린 돈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쓱쓱 닦고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현실을 정시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때만 해도 장문 학원이 잘 될 때라 달마다 도둑이 들어오는 인민폐를 보면서 내 마음은 푸른 희망으로 한껏 부풀었다. 이대로 나간다면 3, 4년이면 호망 날린 돈을 다시 벌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암수술을 받은 몸임에도 힘든 줄 모르고 밤낮 일에만 매달렸다. 친구들이 어쩌다 한자리에 모이자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무린 모임이 있어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는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으며 그렇게 좋아

다른 독서도 수필 창작도 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존념했다. 내 마음에는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수필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는 공백까지 남겼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끝없는 희열에 잠겼다. 게다가 2020년 새 출발을 하겠다고 소주에 관한

갑자기 친구들과 같이 모석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코로나도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진짜 엄마가 일어서지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구루를 박았다. 그런데 아들은 기어이 이를 버리고야 말았다. 소주에는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고 친구 셋이서 호프집을 크게 차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여 나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거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호프집이 무척 잘 돼 내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호경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이라 할까. 인생은 또 한 번 나를 조롱했다. 내 걱정은 현실로 되었고 호프집은 개업한 지 다섯 달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금난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호프집은 끝내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아침에 또다시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아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후의 나날은 암흑 그 자체였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한 번 아들의 빚을 갚아야 하는 나는 생의 희망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산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거친 산을 힘겹게 넘어야 하는 내 인생이 스스로도 너무 가여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힘든 나날은 찬 기운을 머금은 늦가을의 바람처럼 날이 시퍼런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어 이미 멍이 든 내 마음을 마구 란도질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랄까, 삶에 대한 미련을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암도 이겨냈는데 이까 시련을 못 이겨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마다 로임의 학원비까지 인민표로 2만여 원 들어오는 수입으로 빚을 갚고 나면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돼지고기 한 근 사먹을 돈조차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나 모닌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면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플 때 위로금을 듬뿍 받았으니 체면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렴칠 무릅쓰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니에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게도 그들은 내 힘든 사정을 눈치채고 기꺼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워 위챗의 송금 통지가 뜨는 것을 보면서 휴대폰을 끌어안고 오열을 터뜨리곤 했다. 이제는 힘들었던 내 생활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그래서 글도 다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언제 그렇게 힘든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넘었나 싶게 스스로도 대견하기만 하다. 빚을 거의 갚아가고 있는 지금 지나온 2000여일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쓰노라니 누구의 인생에나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싶은 고통의 시간, 자신만의 황막한 사막과 아득한 광야를 걷는 듯한 시간이 있음을 느낀다. 또한 자식이라는 짐의 무게가 바위산처럼 온몸을 짓눌러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졸실히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욕심에 박혀있는 령혼의 심지가 달아가는 것이 아닐까. 연료통의 기름이 텅 비어가고 긴 막대초가 몽당초로 모습을 바꾸는 그런 물리적 현상이리라. 아니, 더 절실히 말한다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과 부딪히고 끝없이 고통과 씨름하는 것이리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사뿐히 내려앉는 기분 좋은 오후의 따뜻한 햇살을 기쁨과 사랑으로 만나리라. 그것이 바로
묘사의 숙제입니다.

생명이요 엄마의 인생이리라. 그리고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리라. 순간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떠오른다. 비극은 거꾸로 뒤집힌 축복이다. 인생이라는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강한 고통과 비극의 바람이 필요하다. 비극의 소나기가 오히려 인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장 8년 세월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아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빚에 몰리워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허위허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다. 정말이지 이순의 나이에 거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삶의 진리 앞에서 마음이 숙여워진다. 그리고 내 생에 다시 찾아올 가장 평범한 생활의 희열을 이기지 못해 이 시각 타향에서 남다 사는 깊은 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혼자서 속삭인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햇빛 찬란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날을 위해 나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국에서 매일매일 헤드레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바야흐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연약한 뇌사의 몸으로 고난과 역경을 꿋꿋이 이겨낸 내 앞에 아름답고 찬란한 칠색무지개가 황홀하게 빛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에게 다시 찾아온 가슴 벅찬 행복을 올사하느리라. 누가 뭐라 해도 엄마로 산다는 것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다. 노래 노을빛 속의 어머니 듣고 오겠습니다.

풀초 경사입니다. 질타의 풀초, 놀랄 경에 뱀사로 풀이 되는 타초 경사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때 지방에 현령 현숭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담관 오류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로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나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타초, 오이경사, 너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관오리들은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 칠수류고에 수록되었습니다. 다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라부보와 카피바라 등 피규어 장난감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면서 그 파생 상품인 인형 의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쫑금기법을 접목한 민족풍 인형 의상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광서 쫑족자치구 지역특색이 담긴 전통 공예를 현대화한 감각과 절묘하게 결합해 젊은 소비자들의 감성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광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박 상품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2025년 광서 3월 3 전통 명절을 앞두고 구락공방 소속 직원들이 쫑금띠를 인형 머리 장식으로 꾸며 선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즉각 좋은 반응이 쏟아졌고 제작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성 소비가 불러온 이 열풍은 전통 공예를 잇는 새로운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양에 이끌려 주문한 고객들이 제작 과정에서 문양의 의미나 민족 복식 문화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형 옷이 움직이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하며 광서의 다채로운 민속 문화를 전시관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제작팀은 광서 여러 민족의 복식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난감과 패션 디자인을 확장하는 한편 쫑금 원단을 활용한 민족풍 인형, 반려동물 의류 등 신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족풍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선생님 왕효강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론단은 막스주의 정당의 인민성과 권력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하였고 나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을 시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인민성과 권력관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 창건된 선진적인 정당이고 당의 근본 취지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막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은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역사적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막스주의를 따라 배우려면 인민의 입장을 고수할 때 관한 막스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의 권력은 당과 인민이 부여한 것이기에 우리는 권력을 당과 인민을 위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권력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잊고 인민과 멀어지면 우리는 원천을 잃은 물,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며 아무 일도 성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권력을 당의 걱정을 덜어주고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며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여야만 시대와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기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념을 본질적으로 보면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의 의거에 집권하는 것입니다. 신중국 70년의 집권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환경의 각종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수하고 시종 막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과 인민성을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원칙으로 전환하였고 시종 인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이 옹호하는가 옹호하지 않는가 인민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인민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인민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를 모든 사업의 득실을 가늠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속에 전체 인민을 담을 자리가 있지만 유독 자신을 담을 자리는 없다던 현위서기의 본보기 조유록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삿가서기 양선주 공로와 명예를 숨기고 기층의 뿌리를 받고 묵묵히 기여한 전투여웅 장부청 등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였으며 자아를 망각하는 기여로 실제적인 치적을 인민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기에 우리 당은 시종 인민 대중의 진심어린 옹호, 충분한 신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강산을 세우고 강산을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우리 당은 시종 중국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았으며 시종 공산주의 리상과 사회주의 신념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민족의 독립,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였습니다. 당의 초심과 사명은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의 충복이라는 역할과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을 염두에 두고 인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말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며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초지일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시종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당의 취지를 실천해야 하며 수중의 권력에 경외심을 갖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삼아야만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 경지와 책임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투철하게 터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다는 것을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실천의 귀착점으로 삼고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것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안위를 시종 마음에 두고 확고히 틀어주며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며 대중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해결해 주어 당과 인민이 인정하고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치적을 부단히 창조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2026년 연간 영화 박스오피스가 1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여름 시즌 박스오피스는 12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영화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 영화 시장은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 분포도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 가치 영화, 코미디, 액션, 애니메이션, 수입 대작이 다원화 내용을 형성해 관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상영

제작 구성과 볼거리는 2025년보다 모두 높은 수준입니다. 여름 시즌은 연중 가장 중요한 황금 기간으로 관람 열기를 발산하고 시장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지난 단오절 연휴 극장가는 중국 영화 사상 단오 기간 총 상영 횟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화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상권 소비 활력도 함께 진작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오후 절강성 항주 국가 판봉관에서 국보 영락대전 기증 소장식이 진행돼 해외에 다량간 류출되었던 명대 필사본 영락대전 두 권이 판봉관에 정식 소장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최대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영락대전은 중국 고전문헌의 보고로 되어 왔습니다. 100여 년의 류실 끝에 현재 남아있는 대전은 재생 불가능한 문명의 유일본입니다. 최근 주천 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문물 01호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 국가문물국과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문물 01호는 중국 최초로 문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의 원격 탐사 위성입니다. 고정밀 광학 원격 탐사 탑재체를 장착해 0.5m 이하의 전색 해상도를 자랑하며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채널까지 갖추고 있어 문물 자원의 공간 정보 수집과 3차원 모델링, 동태적인 비교 분석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 이후 문물 01호는 기존의 길림 1호 위성 성좌를 구성하는 130여 대의 위성과 함께 공동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위성망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대량의 정밀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위치한 각급 문물 보호 구역을 고정밀, 고빈도로 상시적으로 관측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가문물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문물 보호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 원격 탐사, 드론 순찰, 사물 인터넷 감지, 인공지능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와 공중, 지상을 아우르는 천, 공, 지, 협동형 문물 자원, 감독 기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문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견고한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17회 량안 영화제 대륙 영화 전시가 대북에서 개막했습니다. 8편의 다양한 장르의 대륙 영화가 대만 관객들에게 영화 스크린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대륙 영화인들은 관객과의 대화와 업계 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대륙 영화는 장르가 다양합니다. 문해 영화 해가 중천에 뜨다, 역사 전쟁 영화 동극도, 시대극 장안의 려지, 복건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영화 랑랑인생, 희대, 나의 친구 안드레 등이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관광부, 중앙방송청국, 북경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이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북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제2차 준비회의가 일전에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변 가무단이 정성껏 창작한 대형 창작 무용극 오설장백이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참가 작품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길림성 대표 작품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의 최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연변의 문예 창작 실력과 정예 작품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연변이 예수를 매개로 문화를 정치적 기둥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깊이 있게 구현한 생생한 사례로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내여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현 곳곳에는 수많은 고적이 별처럼 산재해 대현에 눈부셨던 어제를 말해줍니다. 도심의 우뚝 솟은 변정루는 위엄을 자랑하고 문면은 산서에서 최대의 규모이며 양충무산은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고관은 벼랑에 의지해 공중에 건뜻 솟아 장관입니다. 그 밖에 대현에는 또 수려한 모습의 아소커 왕탑과 벼랑 중턱에 조성된 절백인 암사, 정교한 조각이 즐비한 홍복사 전탑, 도교의 암자 봉황관 등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주라 불린 대현은 산서성 동북부 암문관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북악 향산 지맥에 의지하고 남쪽으로 불교 성지 오대산과 연결되어 호타하를 낀 대현은 역대로 산서 북부의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현은 기원전 700년대의 춘추 시기에 진에 속하고 그 뒤에 전국 시기에는 조와 진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서한 왕조 건립 후 이곳에 광무현을 두었고 동한 때에는 안문군에 속했으며 수나라 때인 585년 안문군을 대주로 개명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69년 대주를 대현으로 개명했으며 청나라 때인 1724년 대현을 자개주로 승격시켜 그때로부터 대현은 주와 군, 도의 행정소재지로 부상했습니다. 1911년 다시 대현으로 개명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험준한 지세에 의지한 대현은 남쪽과 북쪽이 산악지대이고 가운데가 벌판이며 그곳에 유명한 관문인 안문관이 자리잡아 군사요충지로서의 명성을 널리 떨칩니다. 2000여 년간 대현에서는 크고 작은 전역이 1700여 회나 발생했으며 역대로 수많은 영웅들이 이곳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조양자가 대나라를 병탄한 후 조나라 장군 리목이 이곳에서 조나라를 지켰고 한 고조 류방은 안문관을 나서자 평성에 발이 묶였으며 이곳에 발이 묶인 수양제가 리연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북송의 명장 양업과 그의 아들들이 이곳에 천거의 길이 남는 충성과 애국의 스토리를 남겼고 리자성은 이곳에서 열흘 넘어 대전을 벌이고 나서야 북경으로 입성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군사적 위상으로 인해 대현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의 풍산고초 속에서 대현 고성은 수차 축성되었다가 파괴되어 현재는 서문 옹성과 북쪽 서쪽의 두 구간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고성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과 한나라 때 장성 유적, 수나라 때 성곽 유적, 명나라 때 축조한 39개의 보루 유적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옛 무덤과 절, 암자 등 많은 고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서형관이라고도 하는 안문관은

애연 고성에서 서북쪽으로 20km 거리에 안문산 자락에 위치하며 명무관, 편관과 함께 삼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구불구불한 길이 그 석을 지나가는 안문관은 험준한 지세로 역대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안문관 성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축소했습니다. 안문관에는 조나라 장군 리목의 사당터가 남아있으며 수기의 비석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명나라 때 세운 무안군 묘비기에는 리목이 군대를 이끌고 수차 흉노와 싸워 승리를 거둔 내용과 안문관이 명나라 때의 전란에도 여전히 군사 요지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초반 안문관은 원나라 잔여 세력의 끊임없는

해 기란후 륙형을 지휘사로 임명하고 군민을 동원해 장성 요새를 든든히 다지고 군사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적정을 감시하는 초소와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소, 군대가 주둔하는 병영,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은 고건물 변정루입니다. 대현 성안에 위치한 변정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신축했고 1471년에 소각된 것을 후에 개축했습니다. 변정루는 하단에 벽돌로 둥근 문을 낸 외벽을 쌓고 그 위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루각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루각에 주둔한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네 개의 성문과 대현 고성의 각 중심지로 옮겨가서 고성을 지키고 평화 시기에는 루각의 종과 북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어 변정루는 고루라고도 불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정루는 기존의 군사적인 의미를 잃고 대신 사람들이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대현 고성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시흥에 젖어 작품을 창작하는 명소로 됐습니다. 대현은 북송 초반 양가장, 즉 양씨 가문의 장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자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살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현 고성에서 동쪽으로 20km 거리에 위치한 양씨 가문의 사당 양충무사가 그 여웅 가문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남쪽을 향한 양충무사의 문 앞에는 돌사자와 깃발이 세워져 있고 아카시아 나무와 폐방이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송덩루라고 하는 무대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사당 정문에는 혁시의 장략과 일당 충리, 삼진 량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세 개의 편액이 걸려 사서의 길이 남는 양가장의 눈부신 무공을 보여줍니다. 양씨 가문의 수장 양업이 전사한 후에 태위직을 추존받고 충무시호를 받았기에 양씨 가문의 사당은 양충무사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사당의 앞부분 건물에는 사당을 지키는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묵습니다. 뒷부분의 안채와 별채에는 양업과 그의 부인인 사태군의 좌상이 공양되어 있고 양쪽에는 그들의 8명 아들들의 채색 립상이 세워져 있으며 정조도의 비석에는 양씨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대현은 예로부터 많은 문인 묵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진자앙과 리백, 왕창령, 북송의 학자인 범중암, 원나라 화가인 살도자 등이 모두 대현의 산천에 매료되어 부루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살도자는 어려서부터 조부를 따라 대주에서 살다가 과거 시험에 급제한 후에 각지를 돌면서 벼슬을 하는 중에 여러 지역의 경관을 묘사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와 광막한 경관 등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살도자는 원나라의 으뜸 가는 시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가 생전에 다량간 쓴 시를 묶어 편찬한 안문집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대현은 현재에도 도정과 묘당음악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전해옵니다. 도인들이 도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예술 형식인 도정은 후에 대중들에게 흡수되어 지방극으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대현의 도정은 짙은 향토적인 분위기와 지방 특색을 띱니다. 특히 방언으로 구사하는 도백은 유머가 특징이며 도정 민간 예술인들도 매우 활약적입니다. 도교와 불교 사원의 종교 음악이었던 묘당 음악도 후에는 사원을 나와 민간의 장례식에도 사용되며
현재 역시

민간 예술의 일종으로 되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대현은 전지와 회화의 전통도 보유합니다. 600여 년 전부터 이곳의 화가들은 아주 유명했고 1980년대 새로 부상한 대현 민간 회화는 중국의 대만과 향항 지역, 유럽, 남미 수에까지 전파됐습니다. 대현은 1988년 중국 현대 민간 회화의 고장으로 명명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이어서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왕효강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이 아이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왕효강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왕효강 의사가 말하는 이 좋다는 어린이의 성격도 성적도 아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환아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강을 바라는 것입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순화병원 소아신경외과 주임 의사인 왕효강은 34년째 매일 6시 50분에 출근하고 저녁 9시,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 2시 또는 3시에 퇴근합니다. 그는 매일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1년 수술량은 1000건이 넘습니다. 경험 축적을 통해 왕효강 의사는 림상에서 더 좋은 의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왕효강 의사의 교정 진료일입니다. 진료실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칸막이로 막힌 진료실의 구역에서는 동시에 환자 진찰이 진행됐고 서너 명의 주치의가 각기 진찰을 진행했으며 왕효강은 그 사이에서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진찰을 마치면 진료실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왕효강이 걸어와 진단서를 보고 현재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의 배를 만지면 뭔가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우리 애도 협두계증인 것 같습니다. 왕효강 의사를 찾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듯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효강 의사로부터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표 추가 요구를 왕 의사는 종류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루는 오전 8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약 270명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인 왕효강은 진료실 밖 환아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게 답하거나 좀 더 지켜보라고 하면 1년인지 2년인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도 계속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걸 알기 때문에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하북성 당산 출신인 왕효강은 1991년 대학 입시를 마친 후 원하던 복단대학에 붙지 못하고 당산에서 8년간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상해교통대학의학원 전신인 상해 제2의과대학 연구생이 합격했습니다. 그 후 박사 공부까지 마치고 2012년 순화병원 신경외과에 가서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상해 에서의 20년간 왕효강은 늘 열심히 뛰는 노력가였습니다. 동지대학, 복단대학 졸업생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효강 의사는 좋은 소비수와 기술을 꼽았습니다. 2013년 그는 팀을 이끌기 시작했고 2015년 수술량은 450건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수술을 많이 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왕효강 의사는 처음부터 진찰량을 많이 확보해야 품질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후 왕효강 의사는 많은 의사들이 회피하는 소아과로 전향했습니다. 자신만의 환자층을 형성하고 수술을 주도해 난치병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왕효강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아신경외과에서 많은 환아들을 치료해주는 용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아과로 전향한 그는 모든 병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치료법을 세분화했습니다. 환자들을 민들레에 비유하는 왕효강 의사의 인기가 올라갔고 왕효강 의사로부터 진료를 잘 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소개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수술 전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련중무효라 해도 하루에 3건 가까이 완성해야 됩니다. 당일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나면 왕효강은 이튿날 병실에 가서 무료로 진찰을 받게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사를 보여도 된다는 등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환자에게 알려주고 또 병원 내의 동료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왕효강 의사는 자주 겁니다. 입소문을 탄 결과 2025년까지 왕효강의 환자 중 90% 이상은 외지에서 찾은 환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겨울 아침에도 왕효강은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루의 수술을 마치고 당일 진찰도 끝내고 다음날 수술이 잡힌 환자들을 하나씩 찾아 상태 확인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됩니다. 그가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모두 일어나 간절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의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간절한 눈빛이 뜨겁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왕효강 의사는 진정으로 모든 아이들의 상태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 꼬마의 상태는 좋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말 한마디에 순간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53세인 왕효강은 의사 삼촌이 좋다는 말에 화직하고 의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정식하며 농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의사 할아버지라는 말에 익숙해진 그는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항상 웃으며 따뜻함을 전합니다. 수많은 환아 가족이 외지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 싶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왕효강 의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영화관 도서관 순서입니다. 가정교양 전문가 윤건리가 최근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3과 읽으면 리에 되는 도덕경 두 권의 신작을 북경국제도서박람회에 선보인 가운데 작가 출판사가 주최한 신작 발표회에서 윤건리는 독자들과 현대 육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나눴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윤건리의 이전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계열은 누적 발행량이 천만 부를 돌파했으며 저작권은 한국, 越남, 타이 등지로 수출됐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출시된 두 신작은 각기 치중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3은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가장 간단하다에 이은 계열 후속작입니다. 읽으면 리에 되는 도덕경은 저자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국학경전을 해석해 성현의 지혜와 현대 가정교육을 융합시킨 새로운 장을 연 작품입니다. 중국 작가협회 부주석 백경승은 이날 축사에서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삼은 사랑과 자유라는 핵심을 이어받아 문학적인 미감과 현실적인 힘을 겸비하고 있으며 딱딱한 설교가 없이 복잡한 교육적인 이론을 생활의 지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신간 대담고리에서 윤건리는 작가 출판사 부총 편집인 서치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신작의 집필 구상과 핵심적인 교육 관점을 체계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출간된 지 17년이 됐고 사회 환경과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건리는 다년간의 관찰과 고민을 결부해 이번 세 번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삼은 부모와 자식 간의 주제를 넘어 결혼 경영, 금전관, 자기 치유, 생명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으며 청소년 우울증, 전자제품 중독, 엘리트 가정교육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난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한편 책은 짧고 세련된 단문 형식에 간결하고 통찰력이 있는 짧은 말 코너를 조합해 현재의 단편적인 독서 습관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